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reall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Talk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find the Open Chatting Room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소통의 방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Live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방, 채팅 섹션 마련되어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역시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with our reruns at the 6 p.m. same day and also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evening. Another sleepless night, another tropical night.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sound sleep, 굉장히 푹 자기가 힘든 그런 이 기상 상황이죠.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원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Looks like this heat wave is a prolonged one, so it's going to continue for a while. Probably on to the next week. 다음 주까지 아마 지속될 것 같다는 그 예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마음에 준비하고 하시고 그냥 이렇게 계속 될 거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이런 더위 말고요. 뭔가 피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보통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래, 이거 피할 수 없으면은 어떤 플랜 B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가정하에 뭔가 플랜 B를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When something becomes impossible to avoid, our first instinct is usually take a step back and maybe think about a plan B.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것과 공생하고 공존하는 법을 찾게 되는데, 현재 우리에게 AI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So when we realize that there's simply no escaping it, right? We stop resisting and start figuring out how to live with it. In many ways, that's exactly where we are, I think, with the emergence of AI technology. AI에게 그래, 확실히 의존할 것은 의존하고, 우리가 AI 절대 못 이기는 부분 인정하고, 그것들은 의존하자. 반면에 확실히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또 분리하려는 그런 노력도 꽤 보이죠. More and more people are drawing a clear line between things they are happy to let AI handle because, you know, AI is, you know, obviously superb at it. And the things they believe should remain entirely human. 그 노력의 내용, 또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개인의 가치관이나 직업 또는 열정 분야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Where that line that I thought about, talked about, drawing the line이라고 했는데 그 line이 어디 있는지, where that line is drawn is different for everyone, of course. It depends on your values, your profession, and what you're most passionate about. 어떤 열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AI에게 맡길 것과 절대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의 이 boundary를 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개인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So that's the real challenge of the AI era. Not learning how to use AI, but deciding what should never be handed over to it.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AI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반면에 절대 맡기지 않을 것, 내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re do you draw the line? You know, what are you completely comfortable letting AI do? And what you would you never want to leave in its hands? First thing top of my head is, you know, translation. The translation that AI is doing is just

remarkable, actually. 진짜. AI 소프트웨어 시절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뛰어나다. 가끔 이제 hallucination이 있긴 한데, 가끔 황당한 실수를 중간에 하나둘씩 끼워 넣긴 하더라고요. But other than that, that's why it would require sort of a second check by human. 분명히 이제 다시 proofread의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 translation의 quality는 정말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So, what would you let AI do for yourself, and what would you not let AI do for you? 이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찾아서 들어오시면 또 답변 남기실 수 있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alk more about this, boundaries that we draw between, what we let AI do and what would never let AI do. Fiona Apple입니다. Extraordinary Machine.

I can't always, I never understood what this lyric really mean.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I don't know. Maybe I thought it would be a, I don't know, proper, appropriate song for this kind of topic. Extraordinary Machine, Fiona Apple이었습니다. So, let's get to, 아직 좀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죠. You have need to think. You need more time to think about today's topic. And, 맞아요. Right now, the issue at hand is the heat wave. 그죠? 이 더위 때문에 다들 좀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덥죠. 1033님께서는 에어컨을 틀어놔도 온도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번 달 관리비 폭탄 예정입니다. Even with the air conditioner running, the temperature just wouldn't go down. I'm expecting a skyrocketing amount of electricity bill for this month. 다들 걱정하시죠. 그죠? 관리비 걱정하시면서 또 안 틀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떻게 저렴하게 에어컨을 가동하고 이렇게 최적의 어떤 컨디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얘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을 나름대로 시원하게 저렴하게 이기는 방법. Maybe that's for another day's topic. Huh? I will try to maybe make Thursday's topic for it. 요즘에 참 주제 찾아보기도 힘든데 어떠신가요? 너무 미리 이제 제가 티저를 안 하고 0203님께서도 휴먼과 함께 인간미 넘치는 1012와 휴먼 talking about the killer song Human, right? I guess, yeah, the interaction that we have on our show with our listeners is just very human. There's nothing, you know, artificial about the interaction. That's why I love the interaction. Interactive aspect of this program, I think, is what makes this show really good. It's what makes any radio show good. It just has that, you know, humane and dynamic and, I don't know, spontaneous elements of your human interaction, I think.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AI에게 의존할 것, 반대로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들은 무엇인가요? Where do you draw the line? What are you completely against having AI do it for you? And what are you comfortable in terms of letting AI do for you?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음악, 요즘에 이제 음악 만드는 AI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You know, for me, I think the topic of music making and composing, I think I am entirely against AI doing it for me, of course. 왜냐하면 그거는 일단 음악 메이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단 음악 만드는 것만큼은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for me, I think it just takes the joy out of it entirely. It takes the joy of making music just stripped away by this AI machine. I just hate to see that.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악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요만큼의 AI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커피 소년입니다. 대충해요.

0: 하지 마요. 나도 안 받을게요. 우리 좀 놔둘까요? 이제 좀 쉬어가요.
1: 커피 소년입니다. 대충 해요. 대충 하고 삽시다. Sometimes we need it, right? 그냥 대충 쉬어가며 쉬엄쉬엄 어감이 너무 좋지 않나요?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저도 쉬엄쉬엄 방송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필사적으로 할게요. 쉬엄쉬엄은 여러분께서 쉬엄쉬엄 들으시고 좋습니다. So AI versus human, I guess that's what we can call it, right? You know, what would you let AI do and what would you never let AI do for you? 아까 음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I just wanted to kind of wrap up what I said. 음악을 만들고 또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이 손악기를 연주해서 녹음을 하고 이 편곡을 하고 이런 너무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너무 고귀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이런 창작이라는 일을 AI에게 정말 편하게 맡겨서 그냥 결과물만 본다라고 하는 거. 그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It takes the joy out of, you know, what I love doing the most, you know, creating music.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 어떤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know, writing music, creating melodies, you know, playing instrument, recording and arranging music can be deeply human and sometimes very painful, right? But I also believe that this process of creation is something truly noble, I think. So this idea of simply handing it over to AI and only looking at the final result feels deeply sad to me. 아, 정말 고통을 수반하고 하는 작업인데 그냥 그 결과물만 보고 그걸 또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것이 그런 걸 봤을 때 참 좀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Thankfully, AI의 어떤 창작물은 누가 들어도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AI스럽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또 생각이 불안한 예감이 들기 때문에 또 더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So, let's hear more from our listeners. You know, what would you let AI do and what would you not let AI do?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소수빈입니다. 잘 되길 바랄게.

Yes, After Love Is Gone by Modern Talking. Not to be confused with After Love Has Gone by Earth, Wind and Fire. 제니님께서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과 조금 제목만 갖고 완전 다른 리듬이네요. Yes, entirely different era and entirely different song. 그쵸? After the Love Has Gone이고 이거는 After the Love Is Gone. I don't know what the difference is. Sounds same to me, but anyways. 제니님께서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귀찮고 머리 아픈 거는 똑똑한 AI한테 쿨하게 털어버리고 우리는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는 삶이 현명한 것 같아요. So let AI take care of tedious and brain draining task and we can focus on the things that truly matter and make us happy and that's the wise way to do it. 그쵸. Where do you draw the line, though? 그죠? 어디까지 머리 아픈 거를 맡길 것인지. 저는 딸아이 채점할 때 AI 사용이요. I use AI when grading my daughter's work. I think that's a fantastic idea.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꽂이는 각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As for flower arranging, the angles may not be perfect, but I love that it has my own personal style. 근데 아직까지는 AI가 이 꽃꽂이를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베이비페이스의 전성기인 90년대 음악은 온전히 AI 없어도 완벽히 멋진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페이스 프로듀싱 곡 하나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I guess not just the 90s. 90s music has a bit of a MIDI and a computerized, you know, sound to it. 그래서 한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면 좀 더 이렇게 좀 이상적인 AI나 이런 머신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그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데 I think, you know, as you know, people these days really dig music from the past. Vintage, 뭐 retro 해서 60년대 70년대 음악들이 오히려 거꾸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I think that is the backlash, I think. AI에 뭔가 이렇게 지친, AI가 관여한 그런 음악의 어떤 뭔가 귀가 조금 오염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런 예전에 이 한 사람의 어떤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이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간 음악, 그거는 음악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I think that's why we treasure those music, analog recorded music, you know, those kind of music without any help from the computer, 그렇죠? 그렇군요. TLC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Babyface의 producing 곡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Digging on You입니다.

couple of tracks, Digging on You, TLC, produced by Babyface, a request from Jenny-nim. And also the following track was Big Ronga, One More Cup of Coffee였습니다.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This one sent in by 1033님.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은 AI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구조화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런 작업들은 숙련된 사람 몇 명이서 할 역할을 단 몇 분 내에 하니까요. I rely on AI quite a bit for time-consuming tasks like researching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organizing it, and drawing insights from it. And what would normally take several experienced people can now be done in just a few minutes. 그렇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건 사람의 몫이겠죠. Mm-hmm. But that said, reviewing the result and making the final decision is still a human's job. I guess that is the most important job of all, that is. Double-checking and, you know, check for sources. That's why, you know, it's wiser to ask AI to cite sources.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무조건 대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조금 더 이게 신뢰성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살피고 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AI로부터 이론적인 도움을 조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결국 사람의 일인 것 같아요.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my teenage son's feelings and having meaningful conversation with him, AI might offer a little theoretical guidance, but in the end, that's something only a human can do. 그렇군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Right? I think I've asked a few questions, I think, to AI about, teenage problems.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 또 친구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I remember asking for thoughts, AI's thoughts on that issue, right? I think it is sort of a double-edged sword because good thing is that AI is never negative. AI is always, optimistic and gives you positive outlook. 보통 얘기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항상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I don't think it never gets you down.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뭔가 이 결과가 아 참 되게 우울하게 만드네. It would never give you depressing result in terms of advice that you're seeking, right? 그렇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but as to whether it would give you very candid evaluation of the situation, 뭔가 현실적인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요약이나 어떤 평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I think it's 뭔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선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어떤 얘기를 해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에 이렇게 좀 충실하고 집중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선배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Co-workers, right? I think sometimes AI reminds me of those, warm-hearted 선배 or co-worker. 그런 거를 고려하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믿지 말고. 감사드립니다. 1033님 메시지였고요. 신청곡까지 주셨네요. Coldplay의 곡인데 듣고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igher Power.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reruns tonight at 6 and another reru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also live via Boiner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stories or shoutouts. You know, send them all my way. So, I guess AI has been quite a frequent topic on this show. I mean, rightfully so. I mean, our lives are so intertwined with AI technology, so we cannot help but talk about it because we are living with it on a daily basis. 하루라도 AI를 안 쓰는 날이 거의 없지 않나요? I frankly get a lot of help with this show from AI as well. I mean, as you know, we don't have any staff on this show but me. 혼자서 1인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without AI's help, you know, this wouldn't be possible. I rely on it to research things. I find it to be kind of really unnatural when I have it write everything. 뭔가 이렇게 이 원고를 쓰라고 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제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So I have to do a lot of editing that way. 하지만 이 자료 조사나 어떤 뭐 히스토리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곡 아티스트 조사 같은 거는 I think it does an excellent job of it. So whenever I want to do a special segment on certain artists, you know, I do the research, you know, initial research on AI and you know, look through it and you know, find the information and use the information that I find helpful. 그런 의미에서 참 AI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이긴 한데 But still, there has to be a line, a boundary between, you know, what we should do and what we should let AI do. 뽀글님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한 이슈에 있어서는 매우 의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So in terms of technical issues, I rely on it a lot. 최근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AI에게 단계적으로 집요하게 물었더니 매번 답을 유의미하게 주더군요. 다만 나중에는 오늘도 수고했어 라면서 그만 물으라는 신호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Recently, I ran into a problem, and by asking persistent step-by-step questions to AI, I kept getting really helpful answers. By the end, though, it almost felt like it was saying, good job today, as if it wanted me to stop asking questions. 너 무료인데 너무 많이 질문한 거 아니야? 그런 혹시 거 아닌가요? I know you're using the free version, and you're asking way too many questions. Upgrade your account, or... You know, or else.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상한 답변을 계속 주는 거 보니까 유료로 업그레이드 해라. And Bogolim also says, 저는 정적인 예술, 특히 그림이나 조각은 결코 AI가 넘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겠어요? So when it comes to fine arts, especially painting and sculpture, I hope AI never takes over. After all, why do we go to museums to see Leonardo da Vinci, right? Yeah, I guess that human touch is just irreplaceable, just priceless. 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합니다만, 그죠?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M83의 곡인데요. Featuring Mei Lan의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Go!

Couple of tracks, Sam Ok featuring Jennifer Chung, Space and Imagine Dragons, West Coast이었습니다. Let's get to one more message and wrap up part three of the show and, you know, move on to 동요 Weekly for part four of the program. Andy Mike님께서는 오늘 질문에 관해서 제 사진이요. 신청곡 Ed Sheeran의 Photograph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사진,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 사진을 AI가 못 찍게 하고 본인이 직접 찍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Right. I guess there is a value in, you know, taking your own pictures and, you know, your own photography, I think. 그렇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정말 이 잘 찍은 사진가들이 찍은 사진은 또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I think there is an artistic value of the photos taken by the photographers, right? I mean, there's always that sentimental value of the photos that you take, 그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뭐 물론 완벽한 사진을 찍진 않더라도 나의 추억이 담겨 있는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사진을 찍는다는 건 I think there is a definitely added sentimental value to it.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But I'm not sure if AI can take pictures for you. 그런 의미이신지 그거는 제가 잘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I think I get what you're saying. 맞습니다. 이 음악도 그래요. 이 항상 엄청난 그런 세션맨들이 동원된 프로뮤지션들이 뭐 이렇게 연주하는 음악이 좋죠. I think it has that merits of, you know, technical merits. But 꼭 그런 음악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이 개인의 어떤 그 감성과 그런 경험이 실려있는 그런 음악이 훨씬 더 좋게, 퍼스너블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To each their own, I think, in that case. 감사드리고요. 앤디 마이크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Ed Sheeran의 곡인데요. Photograph.

The singers are 도담, 다담, 중창단. So here is an introduction about the song from the composer.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라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작사가 선생님께 가사를 부탁했는데요. 마법의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곳, 희망하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So working day after day, you know,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more Friday. We all dream of escaping somewhere. So wanting to express that feeling, I asked a lyricist to write these lyrics for me. It's a song for anyone who wants to open the door to a magical world and to go wherever their heart desires. 참고로 아빠가 작사하고 엄마가 작곡한 노래를 딸이 부릅니다. Wow, it is a family effort. Lyrics written by father, music was composed by the mother, and the song by their daughter. 그렇군요. What a special gift this family has, the musical gift to be able to do this. 정말 멋집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도담, 다담, 중창단이 부르는 곡인데요. 마법의 문을 열면.

예스, 마법의 문을 열면 도담, 다담, 중창단이었습니다. Great, great.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펼쳐질 세계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 Wow. I wonder what will unfold when the door swings open. Wow. 모험은 시작됐어.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아다니고. The adventure has begun. I will soar across a star-filled night sky.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하고 마법의 숲을 지나 신비로운 모험을 떠나는. Travel back.

through time, journey beyond the enchanted forest. 용감한 기사가 되어 세상을 구할 거야. And become a brave knight who saves the world. So 어떤 매칭곡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이제 게스트가 있으신데요. 위즈덤님께서는 마법의 성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Yes, good try, I think. 아니면 이문세 파랑새도 좋을 것 같다고. 제니님 suggested Zhaolin Magic Carpet Ride. Yes, good, good. Good tries, but no.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It's like torturing our listeners to come up with my guess for my matching song.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Guess 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I thought of 약간 미지의 이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 곡을 들으면서 this yearning for the unknown, the allure of some place that we've never been to.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Into the Unknown이라는 곡이 생각났습니다. I think it's from the animation series Frozen Part 2. 가사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계속 있어요. 뭔가를 어떤 세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속삭임 같은 게 있는데 you try to kind of deny hearing it.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나는 들리지 않아. 나는 몰라. 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속삭임에 이끌려 그 unknown 속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가사인데요. 바로 이 곡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곡을 부르는 사람은 아마 I believe it's the same person. Idina Menzel and Aurora from the soundtrack of Frozen 2. 들어보겠습니다. Into the Unknown.

Yes, Idina Menzel and Aurora, Into the Unknown from the Frozen Part 2.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 가사.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난 이미 모험을 경험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 나 필요하지 않아. I'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이 나한테 들리는 목소리한테 하는 말인데 너를 따라서 이 미지의 세계로 간다면은 내가 어떤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지 내가 어떤 것을 리스크할지 굉장히 두렵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했네요. But it seems like there's something inside of this person that wanting to follow that voice into the unknown. 뭔가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Wow.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동요 song. The song is called 마음. 제가 가사가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동요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It goes like this.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The heart is the biggest home in the world. 울타리도 없어, 지붕도 없어. There has no fence, no roof.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한없이 커져. If it holds love, it will grow bigger.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지. Big enough to reach the edge of the universe. 마음은 내가 짓는 집. My heart is a home that I build.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I can put up walls of anger or tear them down.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If my darkest thoughts can be rebuilt and brick by brick with my own hands,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What kind of home will I build? What colors will I fill it with? What dreams will I paint inside?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Let's build a beautiful home, one that fills our hearts with happiness. What a lyric, huh? Don't you think? 이 마음을 내가 먹기 따라서 내 마음은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작사 이주영, 작곡 김풀은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a song by 이주원, 마음.

That was Yijuan, 마음. Wow. Hope children can listen to 동요s like this. Learn from it. 근데 이제 동요를 보통 부르는 친구들이 동요를 많이 듣죠. But there's just a short span of age ears, right? That they can actually sing 동요. 왜냐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y get into a puberty and the voice changes. So 그 약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I would say about 4 or 5 years of childhood.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조금 동요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일단 it's not easy. It's really hard to compete with K-pop and and whatnot. 자극적인 음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아이돌 음악이나 참 안타깝긴 하지만 좀 동요가 많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불려졌으면 또 어른들도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So what would my matching song be? I think this song, 마음,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With your imagination, you can build your house, which is your heart, in any shape or form.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서 나의 마음의 집, 나의 마음은 어떤 집으로라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so all about imagination. 그래서 저는 이 pure imagination 그 티머시 샬라메가 부른 곡이죠. 원카에 수록된 곡인데 그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Don't be shy. It's alright if you feel a little trepidation. Sometimes these things don't need explanation. 부끄러워하지 말고 괜찮아요. 조금 두려워. 하고 망설여진다고 해도요.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t them and view it. Somebody to hold on to. It's all we really need. Nothing else to it. 가끔은 그런 감정들의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꿈 같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Timothée Chalamet from Wonka soundtrack, Pure Imagination.

That was a pure imagination, Timothy Chalamet였습니다. 좋습니다. 아, pure imagination은 어차피 약간 동요적인 좀 요소들이 좀 있죠. 가사가 벌써 이 원카의 사운드트랙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So there you have it, the 동요 weekly today. Two matching songs for two 동요's, and we'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Okay.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Fleetwood Mac Dreams.

That was Sly the Family Stone, Everyday People.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을 막 이해하는 것보다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해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게더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대신에, 아,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도 같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And I've realized that not every disagreement needs a solution. You don't have to solve everything. Some people aren't puzzles to solve. They're simply just different from us. And the sooner we stop trying to rewrite other people's personalities, the more energy we can have for our own lives. We need that energy, everyone, to survive the day. And honestly, that is probably one of the most useful survival skills at work and in life. You know, just let them be who they are.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좀 저는 안간힘을 쓰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But I've come to realize that it's kind of pointless, you know? They're gonna act the way they wanna. Forever. So you just be yourself and let them be. Anyway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I'm so happy to be here, seated in the studio live, so that I could read your messages and we can make this morning a fun one all together. So let's see who are tuning in. 우리 코코모닝 그룹을 일찌감치 오셨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그리고 또 누가 오셨을까? 체육부장님, 어머머머머, 썸머님 오기 전에 출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managed to tune in right before I was going live. Good job. 모범생이시네. 이렇게 또 1등으로 또 자리에 착석해주셨는데. 뭔가 1등으로 와서 맨 앞자리에 꾸준히 앉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That is based on my own experience. 아, 약간 TMI인가? Kim's fan morning groover. 일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이 나와 안 맞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나와 안 맞거나 아니면 둘다안 맞거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항상 투트랙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일치되지는 않더라고요. Yeah, so that is life. Unfortunately, your work and the people at work, they don't really match. If you really enjoy working, you know, you might be suffering from some villains at your work. And if you have such great coworkers, you know, you might have some harsh workload.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진짜 거의 유토피아급 아닌가요? 이게 맞으면 일도 재밌고 사람도 너무 좋고 돈도 왕창 많이 주고 뭐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한 가지라도 좀 해달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그러면 일할 맛도 날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은 어떤 노래들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될지 설레는 마음을 갖고 출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es, morning groove does definitely provide you some sort of expectation. You know, you'd be wondering, oh my god, what is Summer gonna talk about today? What kind of songs will DJ Bob play for us? Well, to give you a little bit of spoiler, 여기 큐시트 보고 있는데, 선곡들이 오늘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저희 약간 모닝그루브의 매력이 뭐냐면 여기 큐시트대로의 선곡이 한 10%도 안 나가요. 중간중간에 거의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So expect the unexpected,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도 기대 이상으로 또 재밌는 선곡들, 또 좋은 얘기들 많이 오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침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상민님, 어서오세요. 굿모닝, 모그님들이라고 해주셨네요. 굿모닝 to you also, 상민님. 매일매일 같이 꾸준한 출첵해주시고 계신 감사한 상민님. 제니 송, 굿모닝. 여름 휴가 보내고 컴백해요. 휴가는 왜 이렇게 일찍 지나가는 건가요? So you just came back after your summer vacation. I mean, this is the season, right? 이제 막 방학도 시작하고 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인데 일찍 다녀오셨구나. This is the thing about going on summer vacation quite earlier than usual is that it's over already when everybody else is going out there trying to enjoy their summertime. You already have to get back to track, you know, get back to your ordinary life, get working while you see everybody else going off to their vacation. 그래서 약간 메인스트림을 따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놀때 노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일찍 다녀오니까 갔다 온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휴가철에 사람 너무 많고 이러니까 가면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는데 그 맛에 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Hello, Eric. 우리 Eric 모닝 그룹께서 너무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아침마다 행복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Eric 모닝 그룹 반갑습니다. 아침에 뭐 하면서 들으세요? Are you on your way to work? 또 재밌는 거 오늘 많으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할 텐데. 2시간 동안 들으실 여유가 좀 있으시려나요?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So, morning groovers, are you planning on your summer vacation? 여러분들 이제 방학 시즌 맞이해서 휴가 준비는 다 되신 거죠? By the way,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가 본격 휴가철이어가지고, 이제 아이도 어리고 해서 휴가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표정은 무표정인데, 막 손만 이렇게 예, 이러시고 계세요. 영혼이 없으신가? 어쨌든 여러분들, 휴가는 즐거운 거예요. 돈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you know, as much as money and all the times are being invested, you gotta enjoy that time, everyone. 여러분들, 노는 것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삶이 뿌듯해질 겁니다, everyone.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for NG Q&A after some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코너입니다. MG Q&A.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게 답해주시는 코너입니다. And this goes on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so you have many, many chances to send in your messages.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What is a behavior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It could be a behavior of yourself or by other people or by completely random people. What is one thing that you will never understand why people do?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왜 저러지? 쉽게 생각을 만드는 그런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This happens a lot. Frequently, especially when I'm driving.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쟤왜 저래? 막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운전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you know, some people, they just drive and you'll never be able to understand why they do that. Why they drive in a certain way. It's so interesting. Or maybe, you know, when somebody borrows money from you and they forget to pay back, yeah, I don't understand that kind of behavior either. 뭐 경험담은 아닌데, 뭐 보통 이제 M분의 1을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뭐 돈을 약간 잠깐 빌리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되갚는 거를 깜빡하는 사람들, 까먹는 사람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Because if I owe money, like I would think about that every single day.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 you know, I hate it when people are late, right? 저 사람들 지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해서 어디야? 이러면은 가고 있어. 이렇게 답하면 아,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어디야? Like, it's a simple question, right? Where are you? Then your response is supposed to be about your location, right? Not about your behavior. 그래서 그냥 어디야에 대한 정말 심플한 피드백. 나 지금 강변북로 어디 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가고 있어. Did I ask? 오고 있니? No. I asked,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가고 있어? 저는 이게 약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뭔가,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안 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몇년 동안 겪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So, 아, 우리 CSEULGI 모닝그룹께서, 닉네임이 약간 어렵네요. 어쨌든. 너무 공감해요. 도로에 주정차하면서 깜빡이 안 켜는 거요. 라고 해줬습니다. 진짜 desperado. 완전 이거는 무법자네, 무법자. You know? They don't follow any regulations. Why would they stop in the middle of the road without even blinking?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그죠? Other than my way. 요즘 컨디션 좋아요, 모닝그루버들. 그러니까 저 흥분시키지 마세요. 노래 많이 할 거니까. Anyways, let me know. What is a behavior you just can't understand? 내가 좀 이해가 잘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get to a song break. This is Curtis Mayfield, Move On Up.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chipping in. Jung H, Dr. Paper, Ben Sparrow, and Water Tank Morning Groovers are here greeting me, saying hello. Hello, hello. It'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kay, so Chenny Song also sent in a response regarding our MGQ&A question, the type of behavior that we'll never understand. 우리 직원 중에서요, 출근해서 과자 먹고, 점심 먹고, 과자 먹고, 퇴근 전에 과자 먹고, 그러면서 매일 살 빼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땡고비 맞아야 하나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아니, 그냥 과자만 끊어도 될 텐데, 이해해야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colleague would just go on and on about losing weight when they're always snacking out. 이살 빼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어떤 추임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냥 숨 쉬듯이 하는 발언, 바로 우리 박원희 팀장님처럼 막 음식을 되게 복스럽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배고파 이거 먹으러 가요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신나게 막 같이 동반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마라탕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She would go on a 마라탕 다이어트 saying that she's only eating vegetables out of it. 그러니까 고기를 안 넣기 때문에 그건 마라탕 다이어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임새요, 추임새. 아, 맛있다. 아, 근데 살 빼야 돼. 오, 끝나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 오, 근데 살 빼야 돼. 약간 이런 추임새라고 할까? It's like a habit, you know? You breathe out and you would say, Oh, I need to lose weight. 뭔가 어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So don't take it too seriously when someone says that they are on a diet. 어쨌든 계속해서 뭐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우리 CSE, 슬기 모닝 그루버님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C 슬기 모닝 그루버님께서 굿모닝이에요, 서머 PD님. 베이크드 윅스의 오키나와 듣고 싶어요. 주변에 오키나와 많이 가던데 저도 빨리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wanna go to Okinawa. The weather should be really nice, right? It's divided into dry season and humid season, isn't it? 뭔가 그 우기, 건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안 가봤어요. 좀, 전 이런 데는 좀 약간 쌀쌀해질 때 가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But unfortunately, regarding that song that you have requested, it's not in our system. I'm so sorry.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DJ 바하님께서 좌절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시스템에 없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so sorry. 저희가 시스템에 있는 노래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틀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티벳의 시스템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하죠? 최 부장님께서 내일 또 휴가 갑니다. 너무 신나요. 날씨가 제발 좋아지기를 같이 빌어주세요. Sunflower 신청해요라고 해줬습니다. So I'm going on my summer vacation tomorrow and I'm so excited. Please pray so that we could get and enjoy some great weather. 아, 날씨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놀러 갈 때, 그죠? 왜 이렇게 이제 비좀 그만와도 되지 않을까요? It's been raining forever. Like, I don't remember how the sun looks like. I don't even know how it looks like anyway. 뭐 다이렉트로 본 적은 없지만, 아, 정말 그 쨍쨍한 날씨 아래에 이렇게 뭔가 물놀이도 하고 그런 휴가 즐기셔야죠. Because we all deserve it, don't we? 부디 날씨 요정이 강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Post Malone and Swae Lee, Sunflower.

8532 Morning Groover texted. 박은희 팀장님, 윤동혁 감독님, 썸머 PD님, 오늘도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야, 많이 많이 들어와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cheering message. 진짜요.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도 모닝그룹의 어떤 인기남으로 거듭나셔야 되는데, 뭐, 달란트 같은 거 없으십니까? 좀 되게 과묵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럴 때, 막 입으로 떠들면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묵묵히 조용히 탁 무심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윤 감독님은 딱 그런 스타일이세요. He's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actually help you in the shadows, right? He would so stay silent, but be a really good help.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모닝그룹 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고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뭐, 일말의 수익이라도 발생하면, 뭐, 어쨌든 도움이 되긴 되는 거니까. Okay, Morning Groupers. Today I gave you a mission.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behaviors that we just can't understand. The behaviors of other people that really makes us wonder, oh my gosh, why is that person acting that way?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왜 저래? 쉽게 만드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KH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나저나 과자, 그거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탕비실에 과자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서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수영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이것 때문이겠죠? 저는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 이해가 정말 안 가요. The snack pantry is like bottomless spring that never runs dry in my area, so I feel like I'm munching all day long. That must be the reason why I'm not losing weight even though I swim every morning, right? 뭐 유지어터가 되시는 거죠. 수영을 그나마 하시니까 이제 마음껏 과자를 또 드실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And the message continues. I also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smoke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면서 아마 알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너무 중독된 나머지 못 참겠어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그래도 안 되죠. 그건 본인 사정이지, 그죠? Manners, manners, everyone. Manners maketh man.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매너가 장착된 어떤 그런 선진국스러운 멋진 시민이잖아요. That's who we are, right? The citizens who have good sense of manners. We are really aware of other people. That's who we are,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엘리강트하고 매너도 장착되고 우리의 그런 멋진 시민력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업께서 sent us a picture also. 제가 좋아하고 친한 언니와 운동 중이에요. 문자 메시지 수익 나시라고 보내봅니다. 감사해요. 25만원 벌었어. 저는, 25만원이 아니구나. 25원이구나. 괜찮아요. Tickle more tickles.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저는 학교 앞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닷가에서 애들도 많은데 흡연하는 분들 완전 노예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A lot of you guys are commenting about smokers, right? You know, people would just smoke out of nowhere. They would smoke when you actually have to recycle on the beach, when you are surrounded by so many children, and so on. 그러니까요. 이 흡연 부스가 좀더 많이 설치돼야 되는 것인가? 흡연 장소 찾는 게 힘든가?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죠? And nice picture. 아침에 되게 재밌게 운동하신다. 이렇게 또 친한 언니와 같이 거울 셀피도 찍으면서 오늘도 운동한 나 자신, 우리 정말 멋지지 않니? 이러면서 셀카도 딱 찍고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after that workout with your best friend, right?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 행복한 바이브 쭉 이어나시길 바라시. Let me know, everyone. 세상에서 좀 이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배송 반장님, 조국 모닝그룹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Namola Family featuring BOS의 김경록 and Tain. 사랑해요.

Thank you, Jogo Morningerver. Thanks to you, we got to listen to this nice soothing song all together here.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음악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 이 아침 생방송 시간밖에 없기는 해요, 요즘에. I don't listen to music when I'm alone these days.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막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잘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음악을 이제 풀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get to listen to these songs, all of these great songs, together with you guys, and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 think. 우리 1010 모닝그루버, 과연 1010 모닝그루버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신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문자로도 사연 하나 더 보냅니다. So you wanted to help a little bit on our TBS EFM radio station, so you have sent in a text message which would cost you 51. Thank you so much.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큰 차들이요. 본인만 편하고자 주차 자리 있는데도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어우, 참을기 힘들어요. I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double park in an apartment parking lots, especially those with big cars. I know, right? It's such a big struggle for you to push that giant car, that giant tank, so that your car can get out. 아파트들이 요즘 막 구축 아파트들은 주차 대란이에요. 저도 본가 가면은 막 진짜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By the time it's like 6 p.m., there is like no place to park. 어쩌

왜냐면 이렇게 퇴근들을 다들 일찍 하시는 건지 6시 정도만 돼도 차가 완전 풀이라서 정말 저 멀리 막 이상한 데다가 대기해야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우, 힘드시겠다.

진짜.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어. 제가 딸의 방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딸이 한숨 쉬면서 짜증내는 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신청합니다. So I just can't understand why my daughter would always sigh whenever I try to enter her room. 방에 들어가시니까 한숨을 쉬시는 거 아닐까요? 방에. 방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한숨을 쉬는 거 아닐까? 아, 왜또 들어왔어? You know? 이게 애들이 좀 크면 클수록 그 혼자만의 그 시간, 그걸 되게 좀 이제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 부모님이 먼저 찾으면 싫어하더라고요. Isn't that really sad?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바라기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들어온다고 한숨을 쉬어? 막 이런. I know, you would feel betrayed and everything, but I guess it's kind of reflecting the fact that they're growing up, they're being mature, and that is absolutely normal, I think.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똑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딸이 막 이제 아빠 찾으러 왔는데. 아, 왜? 눈누니. 아, 그럼 또 딸이 상처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You know, parents always have to be there for their children. 또 반면에도 부모님은 항상 또 언제든 자식이 찾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겠죠, 또. 그런 울타리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Anyways, morning viewers, let me know about those people, the type of behavior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여러분들이 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가 1시간이나 더 남았다고? Let's go!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this song, Brown Eyed Soul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and I'm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Yes,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9161. 우리 딸랑이 엄마시죠? Good morning입니다. 인사는 가끔 드리지만 매일 출근길에 잘 들으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딸랑이 엄마도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Let's go. 힘나는 아침 또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 코앞이요, 여러분들.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그리고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 답을 또 주셨습니다. About the people that kind of makes you wonder why they're acting in a certain way.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 둘째가 갈아입은 잠옷, 외출복, 백팩, 핸드백, 배드민턴 라켓 등등 온갖 물건들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침대 밑에 서랍장은 열어놓은 상태로 오래 방치할 때 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 동네 음악당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들 들려주는 콘서트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김보경 뮤지컬 배우님이 위키드에 나오는 Popular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모닝그루버들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2: So I really don't understand it when my second child leaves everything scattered across the bedroom floor, changed pajamas, outdoor clothes, a backpack, and so on.
1: 뭐 왜 바닥에 놨겠어요? 필요할 때 다시 바닥에서 집어서 가지고 나가기 위함이겠죠. 거길 책상 뭐 밑에, 침대 밑에 넣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뭔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정리정돈에 대한 그 편리성, 그거에 대한 그 편안함?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다 정리된 상태예요. 마음의 피스가 찾아오는데 뭐 아니 나는 다 규칙이 나름대로 있고 땅바닥 이 부분에 놓은 이유는 내가 다시 그걸 집어갈 거기 때문인데 이렇게 또 나름의 규칙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다 같을 순 없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We cannot be the same everyone.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오프닝이랑도 약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지만 let them just be themselves. 이거 뭐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픕니다.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계속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이제 홍보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K-Talk 어플 가셔서 검색창,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또 우리 체육부장님 등등 많은 또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파티를 열어드릴 겁니다. So let's go!
2: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Koi Norebang lined up for our segment. Long time no Koi Norebang 아니겠어요? So we will get to that. After we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from the musical Wicked by Kristen Chenoweth, Popular.
3: Elfie, now that we're friends, I've decided to make you my new project.
4: You really don't have to do that.
3: I know. That's what makes me so nice.
5: Whenever I see someone less fortunate than I, and let's face it,
6: who isn't?
5: Less fortunate than I, my tender heart tends to start to bleed. And when someone needs a makeover, I simply have to take over. I know, I know.

Nine's Go Back 아니라 Back 이렇게 발음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가수가 발음을 그렇게 하죠. When I got on the banner shot under 여러분들, you're listening to some band music today. 오늘은 band music special이에요. This is a throwback, a huge throwback actually. 주지클럽의 나는 나. 제가 어디 카페를 지나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신청을 한번 해보았어요. And DJ Va has it. DJ Va has it. So today we are going to some ladies band music. 여자 밴드 노래 좀 역대 여자 밴드 노래로 좀 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if like a foreigner is singing a Korean song. 모든 사람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제제제 Let's get it. 여러분들 때밀이 노래라고도 하는데. Okay, everyone. If you are all settled and singing along, 마치 외국인이 한국 노래 부르듯 부르고 계시는 와중에 a little bit of TMI quiz. 오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던져드리는 a little bit of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of course, me. 밖에 윤동열 감독님도 아니고 박은희 선생님도 아니고 저에 대한 퀴즈니까 여러분, focus is back to me, okay?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입니다. 썸머는요, 최근에 어떤 취미로 과거 TBS 피플들과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과연 뭘 시작했는데 저러는 걸까요? So, Summer recently picked up a new hobby with some former TBS

colleagues. Can you guess what that is? Surprisingly, Hagune Tendanim actually knows the answer for the first time on our TMI quiz. 역대 했던 TMI 퀴즈 중에서 유일하게 박은혜 팀장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 저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퀴즈 제가 드려봅니다. So, what if summer started with the PBS people? 썸머가 과거 TBS 피플들과 선배든 출연자들 등등이겠죠?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Let's go!

주세요. 난 널 사랑해요. Let's go. So send us your answers.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 춤 보고 싶으시면, 얼레리 꼴레리 하고 싶으시면 TBS EFN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세요. Come on our visible radio. It's so much fun that way. 자, 자, a little bit of 펑짝의 느낌이죠. 자, 자. 또 추억의 밴드라면 주주클럽 다음에 한스밴드 아니겠어요? 망쳤어요. Oh no.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고 노는 거 맞아요? 지금? Everybody's going on summer vacation, but does that mean that you did an excellent job on your exam? Oh, 약간 찝찝한 마음을 안고 여름휴가 가시는 건가? 어, 스트레스 엄청 많이 주는 썸머 PD.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할까? 아, 왜 시험 얘기해? 자, 정답 벌써 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해피라이프님, 러닝? 3378님, 러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러닝. So, I would be making a running crew with the people at TBS. 그럴 수도 있겠네요. Kim Stan, Morning River, Badminton, 조국님, Badminton. That is my personal hobby. 배드민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것만 알아두세요. 과연 뭐 여태까지 TBS에 등장했던 사람들 such as Greg, Christina, 박은희 팀장님 등등 이분들 중에서 제가 운동하자고 하면 몇 분이나 그래 할게 라고 하겠어요. 네. 운동이겠어요? 운동 아닙니다. So it's never related to workout. What is summer doing with former TBS people? 뭐 하는 걸까? 3378 모닝 그룹 꽤나 열정적인데 개모임이라고 해주셨고 아, 개모임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 맛집 가는 거 우리 다들 좋아해서. And also Ben Spiro, all the way from Central Europe, is trying to guess the answer. Screen golf? Billiards? Table tennis? It's not anything to do. It's got nothing to do with working out or sports. That's not their thing.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들이 좀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잘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It actually all happened properly just last week. 지난주 화요일에 이거를 처음 했거든요. 꽤나 재밌었습니다. And then we're trying to do it like regularly, 여러분들. 박은혜 팀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이거 공개 가능하냐고 했는데 빨리 공개하라고 하던데요. 네, 그분들이 누군지 공개 가능합니다. Of course, yeah. I can review who they are, who the members are. So if you'r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you'll be able to guess. You won't be able to guess, actually. You will be familiar. 여러분들, TBS를 오래 들으셨다면 아, 그분, 아, 그분, 그분이랑 선배랑 이걸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방송에서 떠드는 것일까? So exactly what on earth are they doing, Summer, with the former TBS EFM members? 과연 뭘 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TMI 퀴즈니까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does not include 박은희 팀장님 or 윤동혁 감독님. Unfortunately, 아쉽지만 그들은 낄 수가 없습니다. 끼면 이제 좀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쁘세요, 그죠? 관심도 없으시고. 있어요. 이 노래 되게 슬픈데. 시험 망치고 오락실에서 아빠 만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We love our family. Let's go. Oh, fight time! To all the kitties out there. 길랑이들 dance, dance. 길랑이들 밥 많이 먹었어? 오늘 춥진 않았어? 덥진 않았어? To all the kittens out there, all the kitties out there, all the street cats, you know.

안녕하세요.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냐오! 여러분들, 이 체리필터 언니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주로 하시잖아요. So if you look at the way she sings, she would hold onto a mic like it's like 100 degrees Celsius. 아, 뜨거, 여러분들께 보여주는데, 그게 시그니처 아니겠어요? 예? 손을 이렇게 깜빡깜빡.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바다로 가날 거예요. 여름 주간은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Let's go 나는 난 망고 양이 슬픈 도시 슬픈

이게 되게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들. 노래 되게 많잖아. 장자가 이런 신나는데. If you listen to the lyrics, it's quite sad. If you think about all the stray cats that are out there. 여러분들 왜 마린 모시세요? 아니 정답 이제 안 보내줄 거예요? Are you guys like not interested anymore? 여러분들 선물함 알았어요 멤버 공개해드릴게요 자 제가 누구랑 뭘 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I will mention the members, okay? So the members are number one 한혜준 씨 제가 한혜준 씨랑 number two 뭐 신문철 씨 맥스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게 별로 존재감은 없는데 예전에 he used to be the producer of TBS EFM. Actually, my senior, 제 선배인데, he used to produce programs like K-pop programs with Puniel from B2B. B2B Puniel이랑 같이 방송하시고 저랑 같이 매너네어도 잠깐 했던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Max Shin 그리고 한희준 씨랑 아무튼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시작했길래 저럴까요? We have some guesses. 558 뮤지컬 러버신데 굿모닝입니다. 드디어 런닝크를 시작하셨나요? 1초 하석진 PD님의 다리 부상으로 미뤄진 런닝이 시작된 걸까요? I did try really hard to form the running crew, right? 제가 런닝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여기 TBS EFM 계신 분들은 정말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거. 뛸까봐 혼자 뛰지 왜 너랑 뛰냐. 약간 이런 마인드처럼. 타브레 진원님도 지금 혼자 뛰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So they're very individual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So that's not working out.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썸머피드님 펜션 너무 좋아요. 영화 클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A movie club. Oh, that sounds so interesting. So we get to watch movies together. We get to have this like deep debate about a movie,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Oh, 너무너무 교양 있는데 땡입니다. 땡땡땡. 첫차 골프 모닝 그룹업께서 마라탕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문자 오자마자 박우리 팀장님께서 꺄 하시는 거세요 도대체 이런 모임이라면 대환영이다 이것인 거죠 as a 마라탕 lover 마라탕의 엠버서더 DJ 바십니다 디바죠 우리의 디바 this is the Cranberries Dreams 약간의 샤키라 감성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약간 무심하게 중경성님이 또 생각이 나는 노래이죠. 3378 says 코너 모임이라고 저 이거는 또 하기 싫어요. This is the type of the gathering that I don't want to do with our TBS EFM members, especially if Max is involved. 특히 그 문철 선배가 들어있으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발라드를 많이 불러가지고 졸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코너는 저 혼자. So Kono is basically dominated by Summer only. 저만 할 거예요. Ben Sprill also says 노래방.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what would people do? 프로듀서들이 그리고 방송인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Like, what would they do? Think about it. 조국님께서 맥스피디님 아시는구나. 와, 맥스피디님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자주 보기 때문에. I see him very often actually. I take care of his dog actually. 제가 이 맥스피디님의 도그시터거든요. 다음 summer is here in the studio.

평라냉면 먹방 클럽 모이면 먹어야죠. 조국님 AI 스터디 모임. 아, 여러분들 PD와 방송인 가수 PD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무엇을 할까요? So there's a producer, there's a singer, you know, an entertainer. If they gather, like, what would they do together? Like, wouldn't they make something together? Don't you think?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뭘 만들길래 저라는 걸까요? 성대모사 모임? 아, 성대모사 모임. 모여가지고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임이야? 3378 Morning Google has this big passion to come up with the answer. 편성회의? 오, 이거는 뭔가 일의 연장이죠. 땡입니다. We wouldn't have this kind of discussion together. 차차 골프님께서 Men in Black or Men on Air, I guess that's what you're referring to. 자체 재방 모임. 재방을 할 거면 여기 와서 재방을 했죠. 저희가 왜 우리끼리 그걸 합니까? And for that man on air, we like Greg. Greg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뭔가 비슷해요. You guys are getting there, actually. 뭔가 뭐 편성, 방송 막 이런 거 나왔어. 어떡해.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은데. Take a guess. 아, 해피라이프님께서 방송 클럽? Can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방송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뭐 스포츠 방송일 수도 있고. Like, what kind of broadcast? Broadcast is such a, you know, vague term to come up with this answer.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You guys are doing it. You guys are getting there. Getting there, 여러분들. 오, 차차골프님께서 유튜브 모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모임. So you think we gather together to produce some YouTube shows? 아,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건 뭐죠? 뭔가 회피하고 싶다. 정답입니다. 유튜브 모임 맞아요. 딩동댕.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어떤 유튜브일까요? What kind of YouTube would that be? 약간 유튜브에도 콘텐츠를 저희가 조금 정했거든요. 뭔가 땡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어요? 저희가 뭔가를 뭘 할까요, 과연? 뭘 가지고 무슨 유튜브를 할까요? So what kind of content are we producing?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기대해 주시고. It's actually been extended a lot, postponed. Zilla, what's she yelling for?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언니 of 언니, Ever Loving Complicated. Yes, everyone, you guys don't have to be so complicated. The answer actually turned out to be very simple. I like you the way you are, when we're...

여러분들 저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냐면요, Let me reveal it. 저희는 팟캐스트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So we had our first ever shooting just last week, and our goal is to create our own YouTube channel and upload all the contents before 추석. 제가 추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올해 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So she's been asking, so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으셨나봐요. So she was actually willing to listen to it. So she was keep asking me, and it has been procrastinated. 저는 뭐 미루진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미뤄가지고 핑계대기. 그래서 자꾸 물어보셨는데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딱 공개를 했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be prepared.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다면 예전에 TBS EFM 멤버들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please follow us.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I will update you about those whole information. 여러분들. So that was our little TMI quiz for you. Tell me that you were tuning in,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With that being said, I'll leave you guys with the song Complicated and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about the answer of today's TMI quiz about how I have recently started podcast YouTube with TBS EFM former members, Happy Life commented. Happy Life 모닝 그룹께서 또 문자로 멤버들 케미가 많이 기대되네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해주신 만큼 우리는 이제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꼭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정말 구독자 빵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We're starting from zero, everyone. So it's kind of nervous. But we're doing it for fun, everyone. We're just trying to enjoy that time. 뭐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무슨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업로드를 좀 촬영을 좀 많이 해놓고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So we're basically shooting as many videos as possible so that we can upload later. So yes, keep rooting for me if you want to. For our MGQ&A, moving on, the type of behavior that we just don't understand.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 계셔서 Ben Spurl says, I don't understand people that aren't tuning into morning groove unless they're busy, sleeping, ill, emotionally challenged, or otherwise occupied. I know, right? It's because that not many people know about this broadcast. I mean, like, how many people in Central Europe in your area knows about this broadcast, Bensboro? It's up to you. You have to do the job. You're our part-timer. You're our 알바생. I know, right? It'll be so much fun if the whole entire people here in this country would tune into Morning Groove altogether, right? 더 많이 들을수록 더 재밌어지는 모닝 그루브니까요. Thank you so much for this sweet message, Ben. Always being so sweet to Morning Groove. Thank you so much. Benny says, probably the lovers quarrel. But I think they ever get into an argument because they love each other so much, right? If you love each other so much, they would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wards each other. And if their expectations don't match just a little bit, they would feel disappointed. And that's how the argument gets started, I think.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만큼 못 미치면 이제 좀 실망하고, 그러면 또막 서운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싸워가면서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겠죠. So I guess it's kind of like a necessary process for every single lovers.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필수적으로 뭐 싸우세요. 막 이건 아니긴 한데, 그러므로 더그 커플이 단단해지고 성장해지고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 me know. But there are some quarrels that I don't understand. 저 근데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아니 왜그 밖에서 이렇게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분노 조절이 안 되겠죠. 근데 막 어디 뭐 지하철 같은데 플랫폼에서 두 커플이 서로 째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오바 못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정적인 거죠. 15분 동안의 그 정적이랄까? 그러다가 이제 참다 참다 못해서 한명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떡하자는 건데? 이러면은,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미안하지. 뭐가 미안한데? 어? 지금 너가 행동이 미안한 행동이야? 여러분 많이 해본 거 아닙니다. 네. It's not based on my experience, everyone. I've been an observer. 저는 관찰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한다는 행동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That was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everyone. 차차골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Actually, also sent in a screen capture of a certain YouTube channel. 여긴 아니군요, 라고 해주시면서 제 예전에 개인 유튜브 채널 캡처해 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여긴 아닙니다. 이게 채널을 저희가 새로 파야 돼요. So we are starting from zero. 저희가 왕년에 유튜버였거든요. It was like back in 2020 until like 2022. I was like a very active YouTuber. 그래서 여기 방송하면서 막 유튜브 찍고 막 이래서 구독자가 그대로 있긴 하네요. 그쵸? 천 얼마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저 나름 막 수익도 발생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번 돈이 얼마냐고요? $10. 뭐 어쨌든 그때도 취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재밌게 유튜브를 했지만 This is going to be like a complete different content.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운만 띄워드렸으니까 시작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 will update you guys about the channel if we do ever get it started and if that will still remain as your interest. 그래서 좀 지금은 그냥 잠시 잊어버려 주시고요. Yeah, just forget about it for now. Because we're not uploading anything in the near future. Happy Life Morning Group께서 팟캐스트 시작하면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암요, 암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upers. Since we have some more messages, we're gonna go through them. 대화사랑 Morning Group께서 이해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답정너인 사장님 때문에 모두가 힘듭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회의를 열게 하는 그분, 싫으면 당신이 떠나시오 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저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내년에 떠나야 할까 봐요. The hardest thing for me is to deal with my boss who always has to have things their own way. Everyone dreads meetings because they will keep going until their opinion wins. And the whole if you don't like it, you can leave attitude is incredibly stressful. I guess I just have to accept the fact that that is who they are. But honestly, I might be the one leaving next year. 진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퇴사 이유가 완전히 된다니까요.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럼요. 당장 퇴사하세요. 이런 말도 또 못해요. 감히. Like, because I do know the struggle that you'll be going through.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당장 뭐 이직할 때는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다 때려치고 막 그냥 퇴사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때도 있고, you know? Sometimes, although you don't have any other options, you would just want to quit no matter what because of that person that you're suffering from.

도좀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화사랑 모닝그룹원. 선세 모닝그룹 오셨네요. 바빠도 출첵 인사랑 MG Q&A 질문에 답해드려야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Looks like you have been having a busy day today. Busy morning to start with. 오늘 코인 노래방을 듣는 순간, 썸머 누나 왜 저래? 노래 부를 때 대체 누나 왜 저러는 거야? 코평수는 왜 저렇게 넓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웃기고 재밌잖아. 역시 최고. 오늘 방송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희준이 형이랑 시작하는 너튜브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코평수 넓어지나요? 노래 부를 때? 막 구멍이 막 커지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Because I try to use all of my facial expressions to be able to sing well.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때는요, 자고로 노래 잘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입만 펑크펑크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You gotta move the entire muscles on your face. 여러분, 뭐 어떤 언어를 하든, 뭐 영어를 하든, 그냥 Hi, hello, how are you? 이러면 맛이 안 나요. Hi, hello, how are you? 막 이렇게 해야 뭔가 그 expression이 내 몸에 배기도 하고 발음도 더잘 되고 이런 거예요. So I guess I was making that kind of facial expression to sing better.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샘 모닝 그룹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시와 같은 문자를 남겨주시고 갑니다.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도 올려놓을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he Killers, Human, excuse me, always love listening to that song.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to 101.2, 101.3. Today is August 4th, I believe, and the time is 10:05 and 36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reall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Talk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find the Open Chatting Room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소통의 방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방, 채팅 섹션 마련되어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역시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with our reruns at the 6 p.m. same day and also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evening. Another sleepless night, another tropical night.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sound sleep, 굉장히 푹 자기가 힘든 그런 이 기상 상황이죠.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원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Looks like this heat wave is a prolonged one, so it's going to continue for a while. Probably on to the next week. 다음 주까지 아마 지속될 것 같다는 그 예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마음에 준비하고 하시고 그냥 이렇게 계속 될 거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이런 더위 말고요. 뭔가 피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보통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래, 이거 피할 수 없으면은 어떤 플랜 B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가정하에 뭔가 플랜 B를 생각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When something becomes impossible to avoid, our first instinct is usually take a step back and maybe think about a plan B.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것과 공생하고 공존하는 법을 찾게 되는데, 현재 우리에게 AI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So when we realize that there's simply no escaping it, right? We stop resisting and start figuring out how to live with it. In many ways, that's exactly where we are, I think, with the emergence of AI technology. AI에게 그래, 확실히 의존할 것은 의존하고, 우리가 AI 절대 못 이기는 부분 인정하고, 그것들은 의존하자. 반면에 확실히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또 분리하려는 그런 노력도 꽤 보이죠. More and more people are drawing a clear line between things they are happy to let AI handle because, you know, AI is obviously superb at it, and the things that they believe should remain entirely human. 그 노력의 내용 또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개인의 가치관이나 직업 또는 이 열정 분야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Where the line that I thought about, talked about, drawing the line이라고 했는데 그 라인이 어디 있는지, where that line is drawn is different for everyone, of course. It depends on your values, your profession, and what you're most passionate about. 어떤 열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AI에게 맡길 것과 절대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의 이 boundary를 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개인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So that's the real challenge of the AI era. Not learning how to use AI, but deciding what should never be handed over to it.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AI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반면에 절대 맡기지 않을 것. 내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re do you draw the line? You know, what are you completely comfortable letting AI do? And what you would you never want to leave in its hands? First thing top of my head is, you know, translation. The translation that AI is doing is just remarkable, actually. 진짜. AI 소프트웨어 시절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뛰어나다. 가끔 이제 hallucination이 있긴 한데 가끔 황당한 실수를 중간에 하나둘씩 끼워넣긴 하더라고요. But other than that, that's why it would require sort of a second check by human. 분명히 이제 다시 proofread의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 translation의 quality는 정말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So, what would you let AI do for yourself, and what would you not let AI do for you? 이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찾아서 들어오시면 또 답변 남기실 수 있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alk more about this, you know, boundaries that we draw between

걱정하시면서 또안틀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떻게, 저렴하게, 에어컨을 가동하고, 이렇게, 최적의 어떤 컨디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얘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을, 나름대로, 시원하게, 저렴하게 이기는 방법. Maybe that's for another day's topic, huh? I will try to, maybe make Thursday's topic for it. 요즘에 참 주제 찾아보기도 힘든데, 어떠신가요? 너무 미리 이제 제가 티저를 안 하고, 0203님께서도 휴먼과 함께 인간미 넘치는 1012와 휴먼. Talking about the killer song Human, right? I guess, the interaction that we have on our show with our listeners is just very human. There's nothing, artificial about the interaction. That's why I love the interaction. Interactive aspect of this program, I think, is what makes this show really good. It's what makes any radio show good. It just has that, humane and dynamic and, I don't know, spontaneous elements of your human interaction, I think.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AI에게 의존할 것, 반대로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들은 무엇인가요? Where do you draw the line? What are you completely against having AI do it for you? And what are you comfortable in terms of letting AI do for you?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음악, 요즘에 이제 음악 만드는 AI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For me, I think the topic of music making and composing, I think I am entirely against AI doing it for me, of course. 왜냐면 그거는 일단 음악 메이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좀긴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단 음악 만드는 것만큼은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for me, I think it just takes the joy out of it entirely. It takes the joy of making music just stripped away by this AI machine. I just hate to see that.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악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요만큼의 AI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커피 소년입니다. 대충 해요.

0: 하지 마요. 나도 안 받을게요. 우리 좀 놔둘까요? 이제 좀 쉬어가요.
1: 커피 소년입니다. 대충 해요. 대충하고 삽시다. Sometimes we need it, right? 그냥 대충 쉬어가며 쉬엄쉬엄 어감이 너무 좋지 않나요?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저도 쉬엄쉬엄 방송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필사적으로 할게요. 쉬엄쉬엄은 여러분께서 쉬엄쉬엄 들으시고 좋습니다. So AI versus human, I guess that's what we can call it, right? You know, what would you let AI do and what would you never let AI do for you? 아까 음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I just wanted to kind of wrap up what I said. 음악을 만들고 또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이 손악기를 연주해서 녹음을 하고 이 편곡을 하고 이런 너무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너무 고귀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이런 창작이라는 일을 AI에게 정말 편하게 맡겨서 그냥 결과물만 본다라고 하는 거. 그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It takes the joy out of you know what I love doing the most, you know, creating music.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 어떤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know, writing music, creating melodies, you know, playing instrument, recording and arranging music can be deeply human and sometimes very painful, right? But I also believe that this process of creation is something truly noble, I think. So this idea of simply handing it over to AI and only looking at the final result feels deeply sad to me. 아, 정말 고통을 수반하고 하는 작업인데 그냥 그 결과물만 보고 그걸 또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것이 그런 걸 봤을 때 참 좀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Thankfully, AI의 어떤 창작물은 누가 들어도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AI스럽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또 생각이 불안한 예감이 들기 때문에 또 더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So let's hear more from our listeners. You know, what would you let AI do and what would you not let AI do?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소수빈입니다. 잘 되길 바랄게.

Yes, After Love is Gone by Modern Talking. Not to be confused with After Love Has Gone by Earth, Wind and Fire. 제니님께서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과 조금 제목만 같고 완전 다른 리듬이네요. Yes, entirely different era and entirely different song. 그쵸? After the Love Has Gone이고 이거는 After the Love Is Gone. I don't know what the difference is. Sounds same to me, but anyways. 제니님께서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귀찮고 머리 아픈 거는 똑똑한 AI한테 쿨하게 털어버리고 우리는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는 삶이 현명한 것 같아요. So let AI take care of tedious and brain draining task and we can focus on the things that truly matter and make us happy and that's the wise way to do it. 그쵸. Where do you draw the line, though? 그죠? 어디까지 머리 아픈 거를 맡길 것인지. 저는 딸아이 채점할 때 AI 사용이요. I use AI when grading my daughter's work. I think that's a fantastic idea.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꽂이는 각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As for flower arranging, the angles may not be perfect, but I love that it has my own personal style. 근데 아직까지는 AI가 이 꽃꽂이를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베이비페이스의 전성기인 90년대 음악은 온전히 AI 없어도 완벽히 멋진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페이스 프로듀싱 곡 하나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I guess not just the 90s. 90s music has a bit of a MIDI and a computerized, you know, sound to it. 그래서 한 70년대, 60년대로 들어가면 좀 더 이렇게 좀 이상적인 AI나 이런 머신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그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데 I think, you know, as you know, people these days really dig music from the past. Vintage, 뭐 retro 해서 60년대 70년대 음악들이 오히려 거꾸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I think that is the backlash, I think. AI의 뭔가 이렇게 지친, AI가 관여한 그런 음악의 어떤 뭔가 귀가 조금 오염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런 예전에 이 한 사람의 어떤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이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간 음악, 그거는 음악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I think that's why we treasure those music, analog recorded music, you know, those kind of music without any help from the computer, 그죠? 그렇군요. TLC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Babyface의 producing 곡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Digging on You입니다.

couple of tracks, Digging On You, TLC, produced by Babyface, a request from Jenny Nim. And also the following track was Big Ronga, One More Cup of Coffee였습니다.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This one sent in by 1033님.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은 AI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구조화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런 작업들은 숙련된 사람 몇 명에서 할 역할을 단 몇 분 내에 하니까요. I rely on AI quite a bit for time-consuming tasks like researching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organizing and drawing insights from it. And what would normally take several experienced people can now be done in just a few minutes. 그렇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건 사람의 몫이겠죠. Mm-hmm. But that said, reviewing the result and making the final decision is still a human's job. I guess that is the most important job of all, that is. Double checking and, you know, check for sources. That's why, you know, it's wiser to ask AI to cite sources.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무조건 대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조금 더 이게 신뢰성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살피고 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AI로부터 이론적인 도움을 조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결국 사람의 일인 것 같아요.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my teenage son's feelings and having meaningful conversation with him, AI might offer a little theoretical guidance, but in the end, that's something only a human can do. 그렇군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right? I think I've asked a few questions. I think to AI about you know teenage problems,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 또 친구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I remember asking for thoughts, AI's thoughts on that issue.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but as to, you know, whether it would give you very candid evaluation of the situation, 뭔가 현실적인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요약이나 어떤 평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I think it's 뭔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선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어떤 얘기를 해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에 이렇게 좀 충실하고 집중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선배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Co-workers, right? I think sometimes AI reminds me of those, warm-hearted 선배 or co-worker. 그런 거를 고려하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믿지 말고 감사드립니다. 1033님 메시지였고요. 신청곡까지 주셨네요. Coldplay의 곡인데 듣고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igher Power.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So I have to do a lot of editing that way. 하지만 이 자료 조사나 어떤 뭐 히스토리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곡 아티스트 조사 같은 거는 I think it does an excellent job of it. So whenever I want to do a special segment on certain artists, you know, I do the research, you know, initial research on AI and you know, look through it and you know, find the information and use the information that I find helpful. 그런 의미에서 참 AI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이긴 한데 But still, there has to be a line, a boundary between, you know, what we should do and what we should let AI do. 뽀글님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한 이슈에 있어서는 매우 의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So in terms of technical issues, I rely on it a lot. 최근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AI에게 단계적으로 집요하게 물었더니 매번 답을 유의미하게 주더군요. 다만 나중에는 오늘도 수고했어 라면서 그만 물으라는 신호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Recently, I ran into a problem, and by asking persistent step-by-step questions to AI, I kept getting really helpful answers. By the end, though, it almost felt like it was saying "good job today," as if it wanted me to stop asking questions. 너 무료인데 너무 많이 질문한 거 아니야? 그런 혹시 거 아닌가요? I know you're using the free version, and you're asking way too many questions. Upgrade your account, or you know, or else.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상한 답변을 계속 주는 거 보니까 유료로 업그레이드 해라. And Bogolim also says, 저는 정적인 예술, 특히 그림이나 조각은 결코 AI가 넘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겠어요? So when it comes to fine arts, especially painting and sculpture, I hope AI never takes over. After all, why do we go to museums to see Leonardo da Vinci, right? Yeah, I guess that human touch is just irreplaceable, just priceless. 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합니다만, 그죠?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M83의 곡인데요. Featuring Mayland의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Go!

couple of tracks, Sam Ok featuring Jennifer Chung, Space and Imagine Dragons, West Coast이었습니다. Let's get to one more message and wrap up part three of the show and, you know, move on to 동요 Weekly for part four of the program. Andy Mike님께서는 오늘 질문에 관해서 제 사진이요. 신청곡 Ed Sheeran의 Photograph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사진,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 사진을 AI가 못 찍게 하고 본인이 직접 찍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Right. I guess there is a value in, you know, taking your own pictures and, you know, your own photography, I think. 그렇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정말 이 잘 찍은 사진가들이 찍은 사진은 또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I think there is an artistic value of the photos taken by the photographers, right? And there's always that sentimental value of the photos that you take, 그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뭐 물론 완벽한 사진을 찍진 않더라도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 사진을 찍는다는 건 I think there is a definitely added sentimental value to it.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But I'm not sure if AI can take pictures for you. 그런 의미이신지 그거는 제가 잘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I think I get what you're saying. 맞습니다. 이 음악도 그래요. 이 항상 엄청난 그런 세션맨들이 동원된 프로뮤지션들이 뭐 이렇게 연주하는 음악이 좋죠. I think it has that merits of, you know, technical merits. But 꼭 그런 음악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이 개인의 어떤 그 감성과 그런 경험이 실려 있는 그런 음악이 훨씬 더 좋게 personable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To each their own, I think, in that case. 감사드리고요. 앤디 마이크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Ed Sheeran의 곡인데요. Photograph.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So let's get to it. 첫 번째 곡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The first song is titled 마법의 문을 열면 작사 김부규, 작곡 이수아, and the 가창자, the singers are 도담, 다담, 중창단. So here is an introduction about the song from the composer.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라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작사가 선생님께 가사를 부탁했는데요. 마법의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곳, 희망하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So working day after day, you know,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more Friday, we all dream of escaping somewhere. So wanting to express that feeling, I asked a lyricist to write these lyrics for me. It's a song for anyone who wants to open the door to a magical world and to go wherever their heart desires. 참고로 아빠가 작사하고 엄마가 작곡한 노래를 딸이 부릅니다. Wow, it is a family effort. Lyrics written by

예스, 마법의 문을 열면 도담, 다담, 중창단이었습니다. Great, great.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펼쳐질 세계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 Wow. I wonder what will unfold when the door swings open. Wow. 모험은 시작됐어.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아다니고 The adventure has begun. I will soar across a star-filled night sky.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하고 마법의 숲을 지나 신비로운 모험을 떠나는 Travel back through time, journey beyond the enchanted forest. 용감한 기사가 되어 세상을 구할 거야 and become a brave knight who saves the world. 그래서 어떤 매칭곡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이제 게스트가 있으신데요. 위즈덤님께서는 마법의 성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Yes, good try, I think. 아니면 이문세 파랑새도 좋을 것 같다고. 제니님 suggested Zhaolin Magic Carpet Ride. Yes, good, good, good tries, but no.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It's like torturing our listeners to come up with my guess for my matching song.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Guess 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I thought of 약간 미지의 이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 곡을 들으면서 this yearning for

unknown, the allure of some place that we've never been to.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Into the Unknown이라는 곡이 생각났습니다. I think it's from the animation series Frozen Part 2. 가사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계속 있어요. 뭔가를 어떤 세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속삭임 같은 게 있는데 you try to kind of deny hearing it.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나는 들리지 않아. 나는 몰라. 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속삭임에 이끌려 그 unknown 속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가사인데요. 바로 이 곡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곡을 부르는 사람은 아마 I believe it's the same person. Idina Menzel and Aurora from the soundtrack of Frozen 2. 들어보겠습니다. Into the Unknown.

Yes, Idina Menzel and Aurora, Into the Unknown from the Frozen Part 2.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 가사.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난 이미 모험을 경험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나 필요하지 않아. I'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이 나한테 들리는 목소리한테 하는 말인데, 너를 따라서 이 미지의 세계로 간다면은 내가 어떤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지, 내가 어떤 것을 리스크할지 굉장히 두렵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했네요. But it seems like there's something inside.

side of this person, that wanting to follow that voice into the unknown. 뭔가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Wow.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동요 song. The song is called 마음. 제가 가사가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동요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It goes like this.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The heart is the biggest home in the world. 울타리도 없어, 지붕도 없어. There has no fence, no roof.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한없이 커져. If it holds love, it will grow bigger.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지. Big enough to reach the edge of the universe. 마음은 내가 짓는 집. My heart is a home that I build.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I can put up walls of anger or tear them down.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If my darkest thoughts can be rebuilt and brick by brick with my own hands.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What kind of home will I build? What colors will I fill it with? What dreams will I paint inside?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Let's build a beautiful home, one that fills our hearts with happiness. What a lyric, huh? Don't you think? 이 마음을 내가 먹기 따라서 내 마음은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작사 이주영, 작곡 김푸른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a song by 이주원, 마음.

That was Lee Ju-won, Maeum. Wow. Hope children can listen to 동요s like this, learn from it. 근데 이제 동요를 보통 부르는 친구들이 동요를 많이 듣죠. But there's just a short span of age, years, right? That they can actually sing 동요. 왜냐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y get into a puberty and the voice changes. So 그 약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I would say about 4 or 5 years of childhood.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조금 동요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it's not easy. It's really hard to compete with K-pop and and whatnot. 자극적인 음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아이돌 음악이나 참 안타깝긴 하지만 좀 동요가 많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불려졌으면. 또 어른들도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So what would my matching song be? I think this song, Mom,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With your imagination, you can build your house, which is your heart, in any shape or form.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서 나의 마음의 집, 나의 마음은 어떤 집으로라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So all about imagination. 그래서 저는 이 pure imagination 티머시 샬라메가 부른 곡이죠. 원카에 수록된 곡인데 그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Don't be shy. It's alright if you feel a little trepidation. Sometimes these things don't need explanation. 부끄러워하지 말고 괜찮아요. 조금 두려워. 하고 망설여진다고 해도요.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t them and view it. Somebody to hold on to. It's all we really need. Nothing else to it. 가끔은 그런 감정들의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꿈 같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Timothée Chalamet from Wonka soundtrack, Pure Imagination.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涂点防晒霜再去，小心晒脱皮哦。
1: 好的，那我去凉爽一下咯。
0: 乖孩子，水虽然好玩，但是安全第一哦。

That was Sly the Family Stone, Everyday People.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을 막 이해하는 것보다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해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게더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대신에, 아,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도 같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And I've realized that not every disagreement needs a solution. You don't have to solve everything. Some people aren't puzzles to solve. They're simply just different from us. And the sooner we stop trying to rewrite other people's personalities, the more energy we can have for our own lives. We need that energy, everyone, to survive the day. And honestly, that is probably one of the most useful survival skills at work and in life. You know, just let them be who they are.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좀 저는 안간힘을 쓰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But I've come to realize that it's kind of pointless, you know? They're gonna act the way they wanna. Forever. So you just be yourself and let them be. Anyway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I'm so happy to be here, seated in the studio live, so that I could read your messages and we can make this morning a fun one all together. So let's see who are tuning in. 우리 코코모닝 그룹을 일찌감치 오셨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그리고 또 누가 오셨을까? 체육부장님, 어머머머머, 썸머님 오기 전에 출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managed to tune in right before I was going live. Good job. 모범생이시네. 이렇게 또 1등으로 또 자리에 착석해주셨는데. 뭔가 1등으로 와서 맨 앞자리에 꾸준히 앉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That is based on my own experience. 아, 약간 TMI인가? Kim's fan morning groover. 일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이 나와 안 맞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나와 안 맞거나 아니면 둘다안 맞거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항상 투트랙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일치되지는 않더라고요. Yeah, so that is life. Unfortunately, your work and the people at work, they don't really match. If you really enjoy working, you know, you might be suffering from some villains at your work. And if you have such great coworkers, you know, you might have some harsh workload.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진짜 거의 유토피아급 아닌가요? 이게 맞으면 일도 재밌고 사람도 너무 좋고 돈도 왕창 많이 주고 뭐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한 가지라도 좀 해달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그러면 일할 맛도 날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은 어떤 노래들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될지 설레는 마음을 갖고 출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es, morning groove does definitely provide you some sort of expectation, you know. You'd be wondering, oh my god, what is Summer gonna talk about today? What kind of songs will DJ Bob play for us? Well, to give you a little bit of spoiler, 여기 큐시트 보고 있는데, 선곡들이 오늘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저희 약간 모닝그루브의 매력이 뭐냐면 여기 큐시트대로의 선곡이 한 10%도 안 나가요. 중간중간에 거의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So expect the unexpected,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도 기대 이상으로 또 재밌는 선곡들, 또 좋은 얘기들 많이 오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침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상민님, 어서오세요. 굿모닝, 모그님들이라고 해주셨네요. 굿모닝 to you also, 상민님. 매일매일 같이 꾸준한 출첵해주시고 계신 감사한 상민님. 제니 송, 굿모닝. 여름휴가 보내고 컴백해요. 휴가는 왜 이렇게 일찍 지나가는 건가요? So you just came back after your summer vacation. I mean, this is the season, right? 이제 막 방학도 시작하고 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인데 일찍 다녀오셨구나. This is the thing about going on summer vacation quite earlier than usual is that it's over already when everybody else is going out there trying to enjoy their summertime. You already have to get back to track, you know, get back to your ordinary life, get working while you see everybody else going off to their vacation. 그래서 약간 메인스트림을 따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놀때 노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일찍 다녀오니까 갔다 온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휴가철에 사람 너무 많고 이러니까 가면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는데 그 맛에 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Hello, Eric. 우리 에릭 모닝 그룹께서 너무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아침마다 행복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에릭 모닝 그룹 반갑습니다. 아침에 뭐 하면서 들으세요? Are you on your way to work? 또 재밌는 거 오늘 많으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할 텐데. 2시간 동안 들으실 여유가 좀 있으시려나요?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So, morning groovers, are you planning on your summer vacation? 여러분들 이제 방학 시즌 맞이해서 휴가 준비는 다 되신 거죠? By the way,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가 본격 휴가철이어가지고, 이제 아이도 어리고 해서 휴가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표정은 무표정인데, 막 손만 이렇게 예, 이러시고 계세요. 영혼이 없으신가? 어쨌든 여러분들, 휴가는 즐거운 거예요. 돈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you know, as much as money and all the times are being invested, you gotta enjoy that time, everyone. 여러분들.

노는 것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삶이 뿌듯해질 겁니다, everyone.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for MG Q&A after some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Let's uncover everything. Show me your preferences and your personality with one question here on MG Q&A. Always curious about you guys, Morning Groovers, because I always talk here by myself in the studio, and I'm always imagining about who you are, what you prefer, and everything. So I want to get to know you, and to do that, this is like the perfect segment for all of us, MG Q&A, where I ask you guys a question. And you need to answer.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이 썸머가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코너입니다. MG Q&A.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게 답해주시는 코너입니다. And this goes on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so you have many, many chances to send in your messages.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What is a behavior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It could be a behavior of yourself, or by other people, or by completely random people. What is one thing that you will never understand why people do?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왜 저러지? 쉽게 생각을 만드는 그런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This happens a lot. Frequently, especially when I'm driving.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쟤 왜 저래? 막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운전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You know, some people, they just drive and you'll never be able to understand why they do that. Why they drive in a certain way. It's so interesting. Or maybe, You know, when somebody borrows money from you and they forget to pay back? Yeah, I don't understand that kind of behavior either. 뭐 경험담은 아닌데, 뭐 보통 이제 M분의 1을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뭐 돈을 약간 잠깐 빌리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되갚는 거를 깜빡하는 사람들, 까먹는 사람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Because if I owe money, like I would think about that every single day.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You know, I hate it when people are late, right? 저 사람들 지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해서 어디야? 이러면은 가고 있어. 이렇게 답하면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어디야? Like, it's a simple question, right? Where are you? Then your response is supposed to be about your location, right? Not about your behavior. 그래서 그냥 어디야에 대한 정말 심플한 피드백. 나 지금 강평북로 어디 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가고 있어. Did I ask? 오고 있니? No. I asked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가고 있어? 저는 이게 약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뭔가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겪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So, 우리 CSEULGI 모닝그룹께서 닉네임이 약간 어렵네요. 어쨌든 너무 공감해요. 도로에 주정차하면서 깜빡이 안 켜는 거요. 라고 해줬습니다. 진짜 desperado. 완전 이거는 무법자네, 무법자. You know, they don't follow any regulations. Why would they stop in the middle of the road without even blinking?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그죠? 아들의 마웨이. 요즘 컨디션 좋아요, 모닝그룹들. 그러니까 저 흥분시키지 마세요. 노래 많이 할 거니까. Anyways, let me know. What is a behavior you just can't understand?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get to a song break. This is Curtis Mayfield, Move On Up.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chipping in. Jung H, Dr. Paper, Ben Sparrow, and Water Tank morning groovers are here greeting me, saying hello. Hello, hello. It'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kay, so Jenny Song also sent in a response regarding our MGQ&A question, the type of behavior that we'll never understand. 우리 직원 중에서요, 출근해서 과자 먹고, 점심 먹고, 과자 먹고, 퇴근 전에 과자 먹고 그러면서 매일 살 빼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땡굽이 맞아야 하나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아니, 그냥 과자만 끊어도 될 텐데 이해해야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colleague would just go on and on about losing weight when they're always snacking out. 이 살 빼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어떤 추임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냥 숨쉬듯이 하는 발언, 바로 우리 박원희 팀장님처럼 막 음식을 되게 복스럽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배고파 이거 먹으러 가요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신나게 막 같이 동반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마라탕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She would go on a 마라탕 diet saying that she's only eating vegetables out of it. 그러니까 고기를 안 넣기 때문에 그건 마라탕 다이어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추임새예요, 추임새. 아, 맛있다. 아, 근데 살 빼야 돼. 오, 끝나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 오, 근데 살 빼야 돼. 약간 이런 추임새라고 할까? It's like a habit, you know? You breathe out and you would say, oh, I need to lose weight. 그 뭔가 어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So don't take it too seriously when someone says that they are on a diet. 어쨌든 계속해서 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우리 CSE, 슬기 모닝 그루버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되겠네. C 슬기 모닝 그루버님께서 굿모닝이에요, 서머 PD님. 베이크드 윅스의 오키나와 듣고 싶어요. 주변에 오키나와 많이 가던데 저도 빨리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wanna go to Okinawa. The weather should be really nice, right? It's divided into dry season and humid season, isn't it? 뭔가 그 우기, 건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안 가봤어요. 좀 전 이런 데는 좀 약간 쌀쌀해질 때 가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But unfortunately, regarding that song that you have requested, it's not in our system. I'm so sorry.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DJ 바하님께서 좌절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시스템이 없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So sorry.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 노래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틀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TBS 시스템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하죠? 최 부장님께서 내일 또 휴가 갑니다. 너무 신나요. 날씨가 제발 좋아지기를 같이 빌어주세요. Sunflower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going on my summer vacation tomorrow and I'm so excited. Please pray so that we could get and enjoy some great weather. 아, 날씨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놀러 갈 때, 그죠? 왜 이렇게 이제 비 좀 그만 와도 되지 않을까요? It's been raining forever. Like, I don't remember how the sun looks like. I don't even know how it looks like anyway. 뭐 다이렉트로 본 적은 없지만 아 정말 그 쨍쨍한 날씨 아래 이렇게 뭔가 물놀이도 하고 그런 휴가 즐기셔야죠. Because we all deserve it, don't we? 부디 날씨 우정이 강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Post Malone and Swae Lee, Sunflower.

8532 Morning Groover texted. 박은희 팀장님, 윤동혁 감독님, 썸머 PD님,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야, 많이 많이 들어와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cheering message. 진짜요.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도 모닝그룹의 어떤 인기남으로 거듭나셔야 되는데, 뭐, 달란트 같은 거 없으십니까? 좀 되게 과묵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럴 때, 막 입으로 떠들면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묵묵히 조용히 탁 무심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윤 감독님은 딱 그런 스타일이세요. He's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actually help you in the shadows, right? He would so stay silent, but be a really good help.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모닝그룹 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고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뭐, 일말의 수익이라도 발생하면, 뭐, 어쨌든 도움이 되긴 되는 거니까. Okay, Morning Groupers. Today I gave you a mission.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behaviors that we just can't understand. The behaviors of other people that really makes us wonder, oh my gosh, why is that person acting that way?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왜 저래? 쉽게 만드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KH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나저나 과자, 그거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탕비실에 과자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서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수영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이것 때문이겠죠? 저는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 이해가 정말 안 가요. The snack pantry is like bottomless spring that never runs dry in my area, so I feel like I'm munching all day long. That must be the reason why I'm not losing weight even though I swim every morning, right? 뭐 유지어터가 되시는 거죠. 수영을 그나마 하시니까 이제 마음껏 과자를 또 드실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And the message continues. I also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smoke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면서 아마 알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너무 중독된 나머지 못 참겠어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그래도 안 되죠. 그건 본인 사정이지, 그죠? Manners, manners, everyone. Manners maketh man.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매너가 장착된 어떤 그런 선진국스러운 멋진 시민이잖아요. That's who we are, right? The citizens who have good sense of manners. We are really aware of other people. That's who we are,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엘레강트하고 매너도 장착되고 우리의 그런 멋진 시민력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업께서 sent us a picture also. 제가 좋아하고 친한 언니와 운동 중이에요. 문자 메시지 수익 나시라고 보내봅니다. 감사해요. 25만원 벌었어. 저는, 25만원이 아니구나. 25원이구나. 괜찮아요. Tickle more, tickles.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저는 학교 앞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닷가에서 애들도 많은데 흡연하는 분들 완전 노예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A lot of you guys are commenting about smokers, right? You know, people would just smoke out of nowhere. They would smoke when you actually have to recycle on the beach, when you are surrounded by so many children, and so on. 그러니까 이 흡연 부스가 좀더 많이 설치돼야 되는 것인가? 흡연 장소 찾는 게 힘든가?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죠? And nice picture. 아침에 되게 재밌게 운동하신다. 이렇게 또 친한 언니와 같이 거울 셀피도 찍으면서 오늘도 운동한 나, 자신. 우리 정말 멋지지 않니? 이러면서 셀카도 딱 찍고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after that workout with your best friend, right?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 행복한 바이브 쪽 이어나시길 바라시고요. Let me know, everyone. 세상에서 좀 이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배송 반장님, 조국 모닝그룹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Namula Family featuring BOS의 김경록 and Tain. 사랑해요.

Thank you, Jogo Morningriver. Thanks to you, we got to listen to this nice soothing song all together here.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음악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 이 아침 생방송 시간밖에 없기는 해요, 요즘에. I don't listen to music when I'm alone these days.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막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잘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음악을 이제 풀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get to listen to these songs, all of these great songs, together with you guys, and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 think. 우리 1010 모닝그루버, 과연 1010 모닝그루버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신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문자로도 사연 하나 더 보냅니다. So you wanted to help a little bit on our TBS EFM radio station, so you have sent in a text message which would cost you 51. Thank you so much.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큰 차들이요. 본인만 편하고자 주차 자리 있는데도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어우, 참 읽기 힘들어요. I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double park in an apartment parking lots, especially those with big cars. I know, right? It's such a big struggle for you to push that giant car, that giant tank, so that your car can get out. 아파트들이 요즘 막 구축 아파트들은 주차 대란이에요. 저도 본가 가면은 막 진짜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By the time it's like 6 p.m., there is like no place to park. 어쩌면 이렇게 퇴근들을 다들 일찍 하시는 건지 6시 정도만 돼도 차가 완전 풀이라서 정말 저 멀리 막 이상한 데다가 대야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 힘드시겠다. Imagine you would have to push that car outside of the parking lot. On a very, very cold day, when it's like snowy, 막눈 엄청 오고, 막 그런 겨울날 같은데 차 밀어야 되고 이러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와, 예전에 새벽에 아침에 TBS 출근해서 생각나네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 본가에 항상 살았으니까, 그때는 막 이중주차 돼 있는 거차 밀고, 눈이 막 수북히 쌓여 있으면 그눈다 치우고 막, 손이 시뻘개져 가지고 막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덕분에 잠은 좀 깼어요, 아침에. Oh my god, I'm just trying to say that I totally get the struggle that you're going through. 아, 힘드시겠다, 진짜.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루버. 제가 딸의 방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딸이 한숨 쉬면서 짜증내는 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신청합니다. So I just can't understand why my daughter would always sigh whenever I try to enter her room. 방에 들어가시니까 한숨을 쉬시는 거 아닐까요? 방에. 방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한숨을 쉬는 거 아닐까? 아, 왜또 들어왔어? You know? 이게 애들이 좀 크면 클수록 그 혼자만의 그 시간, 그걸 되게 좀 이제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 부모님이 먼저 찾으면 싫어하더라고요. Isn't that really sad?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바라기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들어온다고 한숨을 쉬어? 막 이런. I know, you would feel betrayed and everything, but I guess it's kind of reflecting the fact that they're growing up, they're being mature, and that is absolutely normal, I think.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똑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딸이 막 이제 아빠 찾으러 왔는데. 아, 왜? 눈눈이. 아, 그럼 또 딸이 상처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You know, parents always have to be there for their children. 또 반면에도 부모님은 항상 또 언제든 자식이 찾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겠죠, 또. 그런 울타리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Anyways, morning viewers, let me know about those people, the type of behavior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여러분들이 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가 한 시간이나 더 남았다고? Let's go!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this song, Brown Eyed Soul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0: areas. Yes,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9161. 우리 딸랑이 엄마시죠? 굿모닝입니다. 인사는 가끔 드리지만 매일 출근길에 잘 들으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딸랑이 엄마도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Let's go. 힘나는 아침 또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 코앞이요, 여러분들.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그리고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답을 또 주셨습니다. About the people that kind of makes you wonder why they're acting in a certain wa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둘째가 갈아입은 잠옷, 외출복, 백팩, 핸드백, 배드민턴 라켓 등등 온갖 물건들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침대 밑에 서랍장은 열어놓은 상태로 오래 방치할 때 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 동네 음악당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들 들려주는 콘서트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김보경 뮤지컬 배우님이 위키드에 나오는 Popular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모닝그루버들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So I really don't understand it when my second child leaves everything scattered across the bedroom floor, changed pajamas, outdoor clothes, a backpack, and so on. 뭐 왜 바닥에 놨겠어요? 필요할 때 다시 바닥에서 집어서 가지고 나가기 위함이겠죠. 거기를 책상 뭐 밑에, 침대 밑에 넣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뭔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정리정돈에 대한 그 편리성, 그거에 대한 그 편안함?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다 정리된 상태예요. 마음의 피스가 찾아오는데 아니 나는 다 규칙이 나름대로 있고 땅바닥 이 부분에 놓은 이유는 내가 다시 그걸 집어갈 거기 때문인데 이렇게 또 나름의 규칙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다 같을 순 없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We cannot be the same everyone.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오프닝이랑도 약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지만 let them just be themselves. 이거 뭐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픕니다.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계속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이제 홍보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K-Talk 어플 가셔서 검색창,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또 우리 체육부장님 등등 많은 또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파티를 열어드릴 겁니다. So let's go!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코인 노래방 lined up for our segment. Long time no 코인 노래방 아니겠어요? So we will get to that. After we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from the musical Wicked by Kristen Chenoweth, Popular.
1: Elfie, now that we're friends, I've decided to make you my new project.
2: You really don't have to do that.
1: I know. That's what makes me so nice.
3: Whenever I see someone less fortunate than I, and let's face it,
1: who is it?
3: Less fortunate than I, my tender heart tends to start to bleed. And when someone needs a makeover, I simply have to take over. I know, I know.

Nine's Go Back 아니라 Rock 이렇게 발음해 줘야 되는 이유는 이 가수가 발음을 그렇게 하죠. When I got on the banner shot under. 여러분들, you're listening to some band music today. 오늘은 band music special이에요. This is a throwback, a huge throwback actually. 주주클럽의 나는 나. 제가 어디 카페를 지나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신청을 한번 해보았어요. And DJ Va has it. DJ Va has it. So today we are going to some ladies band music. 여자 밴드 노래 좀 역대 여자 밴드 노래로 좀 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if like a foreigner is singing a Korean song.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제제제 Let's get it. 여러분들 때밀이 노래라고도 하는데 Okay, everyone. If you are all settled and singing along, 마치 외국인이 한국 노래 부르듯 부르고 계시는 와중에 a little bit of TMI quiz. 오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던져드리는 a little bit of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of course, me. 밖에 윤동열 감독님도 아니고 박은희 팀장님도 아니고 저에 대한 퀴즈니까 여러분 focus is back to me, okay?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입니다. 썸머는요, 최근에 어떤 취미로 과거 TBS 피플들과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과연 뭘 시작했는데 저러는 걸까요? So Summer recently picked up a new hobby with some former TBS colleagues. Can you guess what that is? Surprisingly, 박은희 팀장님 actually knows the answer for the first time on our TMI quiz. 역대 했던 TMI 퀴즈 중에서 유일하게 박은희 팀장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 저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퀴즈 제가 드려봅니다. So, what has Summer started with the PBS people? 썸머가 과거 TBS 피플들과 선배든 출연자들 등등이겠죠?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Let's go!

보내주세요. 난 널 사랑해요. Let's go. So send us your answers.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 중 보고 싶으시면, 얼레리 꺼레리 하고 싶으시면 TBS EFN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세요. Come on our Visible Radio. It's so much fun that way.

자쿠 자 a little bit of 펑차게 느낌이라죠. 자자 또 추억의 밴드라면 주즈클럽 다음에 한스 밴드 아니겠어요? 망쳤어요. Oh no.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고 노는 거 맞아요 지금? Everybody's going on summer vacation, but does that mean that you did an excellent job on your exam? Oh, 약간 찝찝한 마음을 안고 여름 휴가 가시는 건가? 어, 스트레스 엄청 많이 주는 썸머 PD.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할까? 아, 왜 시험 얘기해? 자, 정답 벌써 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해피라이프님, 러닝? 3378님, 러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러닝. So, I would be making a running crew with the people at TBS. 그럴 수도 있겠네요. Kim Stan, Morning River, Badminton, 조국님, Badminton. That is my personal hobby. 배드민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과연 뭐 여태까지 TBS에 등장했던 사람들 such as Greg, Christina, 박은희 팀장님 등등 이분들 중에서 제가 운동하자고 하면 몇 분이나 그래 할게 라고 하겠어요. 네. 운동이겠어요? 운동 아닙니다. So it's never related to workout. What is summer doing with former TBS people? 뭐하는 걸까? 3378 모닝 그룹 꽤나 열정적인데 개모임이라고 해주셨고 아, 개모임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 맛집 가는 거 우리 다들 좋아해서. And also Ben Spurrow, all the way from Central Europe, is trying to guess the answer. Screen golf? Billiards? Table tennis? It's not anything to do. It's got nothing to do with working out or sports. That's not their thing.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들이 좀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잘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It actually all happened properly just last week. 지난주 화요일에 이거를 처음 했거든요. 꽤나 재밌었습니다. And then we're trying to do it like regularly, 여러분들. 박은혜 팀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이거 공개 가능하냐고 했는데 빨리 공개하라고 하던데요. 네, 그분들이 누군지 공개 가능합니다. Of course, yeah. I can review who they are, who the members are. So if you'r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you'll be able to guess. You won't be able to guess, actually. You will be familiar. 여러분들, TBS를 오래 들으셨다면 그분이랑 썸머랑 이걸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방송에서 떠드는 것일까? So exactly what on earth are they doing, Summer, with the former TBS EFM members? 과연 뭘 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TMI 퀴즈니까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does not include 박은희 팀장님 or 윤동혁 감독님. Unfortunately, 아쉽지만 그들은 낄 수가 없습니다. 끼면 이제 좀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쁘세요, 그죠? 관심도 없으시고. 있어요. 이 노래 되게 슬픈데. 시험 망치고 오락실에서 아빠 만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We love our family. Let's go. Fight time! To all the kitties out there. 길랑이들 dance dance. 길랑이들 밥 많이 먹었어? 오늘 춥진 않았어? 덥진 않았어? To all the kittens out there, all the kitties out there, or the street cats, you know, stray cats. I love all the cats out there.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냐오! 여러분들, 이 체리필터 언니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주로 하시잖아요. So if you look at the way she sings, she would hold onto a mic like it's like 100 degrees Celsius. 뜨거 이러면 이렇게 부르시는데 또 그게 시그니처 아니겠어요? 예? 손을 이렇게 깜빡깜빡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제발 바다로 가날 거예요. 여름 주간은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Let's go. 나는 남만고 양이 슬픈 도시 슬픈

이게 되게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들. 노래 되게 많습니다. 장자가 이런 신나는데, if you listen to the lyrics, it's quite sad. If you think about all the stray cats that are out there. 여러분들 왜 마린 모시세요?

아니 정답 이제 안 보내줄 거예요? Are you guys like not interested anymore? 여러분들 선물함 알았어 멤버 공개해드릴게요. 자 제가 누구랑 뭘 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I will mention the members, okay? So the members are number one 한혜준 씨 제가 한혜준 씨랑 number two 뭐 신문철 씨 맥스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별로 존재감은 없는데 예전에 he used to be the producer of TBS EFM. Actually, my senior, 제 선배인데 he used to produce programs like K-pop programs with Puniel from B2B. B2B Puniel이랑 같이 방송하시고 저랑 같이 매너네어도 잠깐 했던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맥스 신 그리고 한희준 씨랑 아무튼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시작했길래 저럴까요? We have some guesses. 558 뮤지컬 러버신데 굿모닝입니다. 드디어 런닝크루 시작하셨나요? 1조 하석진 PD님의 다리 부상으로 미뤄진 런닝이 시작된 걸까요? I did try really hard to form the running crew, right? 제가 런닝크루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여기 TBS EFM 계신 분들은 정말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거. 뛸 거면 혼자 뛰지 왜 너랑 뛰냐. 약간 이런 마인드처럼 타구리 티나님도 지금 혼자 뛰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So they're really individual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So that's not working out.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썸머피디님 텐션 너무 좋아요. 영화 클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A movie club. Oh, that sounds so interesting. So we get to watch movies together. We get to have this like deep debate about a movie.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Oh, 너무너무 교양 있는데 땡입니다. 땡땡땡. 첫차 골프 모닝 그룹께서 마라탕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문자 오자마자 바구리티나님께서 꺄 하시는 거세요 도대체 이런 모임이라면 대환영이다 이것인 거죠 as a 마라탕 lover 마라탕의 엠버서더 DJ 바십니다 디바죠 우리의 디바 this is the Cranberries Dreams 약간의 샤키라 감성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약간 무심하게 중경성님이 또 생각이 나는 노래이죠. 3378 says 코너 모임이라고 저 이거는 또 하기 싫어요. This is the type of the gathering that I don't want to do with our TBS EFM members, especially if Max is involved. 특히 그 문철 선배가 들어있으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발라드를 많이 불러가지고 졸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코너는 저 혼자. So Kono is basically dominated by Summer only. 저만 할 거예요. Ben Spiro also says 노래방.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what would people do? 프로듀서들이 그리고 방송인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Like, what would they do? Think about it. 조국님께서 맥스피디님 아시는구나. 와, 맥스피디님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는 반갑지 않아요. 자주 보기 때문에. I see him very often, actually. I take care of his dog, actually. 제가 이 맥스피디님의 도그시터거든요. 단 Summer is here in the studio. 평남의명님 먹방 클럽 모이면 먹어야죠. 조국님 AI 스터디 모임. 여러분들 PD와 방송인 가수 PD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무엇을 할까요? So there's a producer, there's a singer, you know, an entertainer. If they gather, like, what would they do together? Like, wouldn't they make something together? Don't you think?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뭘 만들길래 저러는 걸까요? 성대모사 모임? 성대모사 모임. 모여가지고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임이야? 3378 모닝 그룹 has this big passion to come up with the answer. 편성회의? 이거는 뭔가... 일의 연장이죠. 땡입니다. We wouldn't have this kind of discussion together. 차차 골프님께서 Men in Black or Men on Air, I guess that's what you're referring to. 자체 재방 모임. 재방을 할 거면 여기 와서 재방을 했죠. 저희가 왜 우리끼리 그걸 합니까? And for that Men on Air, we like Greg. Greg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뭔가 비슷해요. You guys are getting there, actually. 뭔가

현장 방송 막 이런 거 나왔어. 어떻게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은데. Take a guess. 아, 해피라이프님께서 방송 클럽? Can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방송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뭐 스포츠 방송일 수도 있고. Like, what kind of broadcast? Broadcast is such a, you know, vague term to come up with this answer.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You guys are doing it. You guys are getting there. Getting there, 여러분들. 오, 차차골프님께서 유튜브 모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모임. So you think we gather together to produce some YouTube shows? 아,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건 뭐죠? 뭔가 회피하고 싶다. 정답입니다. 유튜브 모임 맞아요. 딩동댕.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어떤 유튜브일까요? What kind of YouTube would that be? 약간 유튜브에도 콘텐츠를 저희가 조금 정했거든요. 뭔가 땡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어요? 저희가 뭔가를 뭘 할까요, 과연? 뭘 가지고 무슨 유튜브를 할까요? So what kind of content are we producing?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기대해 주시고. It's actually been extended a lot, postponed. Chill out, what she yelling for?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언니 of 언니, Avril Lavigne, Complicated. Yes, everyone, you guys don't have to be so complicated. The answer actually turned out to be very simple. I like you the way you are when we're...

여러분들 저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냐면요, Let me reveal it. 저희는 팟캐스트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So we had our first ever shooting just last week, and our goal is to create our own YouTube channel and upload all the contents before 추석. 제가 이제 추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올해 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So she's been asking, so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으셨나 봐요. So she was actually willing to listen to it. So she was keep asking me, and it has been procrastinated. 저는 뭐 미루진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밀어가지고 핑계대기. 그래서 자꾸 물어보셨는데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딱 공개를 했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be prepared.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다면 예전에 그 TBS EFM 멤버들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please follow us.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I will update you about those whole information. 여러분들. So that was our little TMI quiz for you. Tell me that you will tune in,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With that being said, I'll leave you guys with this song, Complicated, and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they ever get into an argument because they love each other so much, right? If you love each other so much, they would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wards each other. And if their expectations don't match just a little bit, they would feel disappointed. And that's how the argument gets started, I think.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만큼 못 미치면 이제 좀 실망하고 그러면 또막 서운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워가면서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겠죠. So I guess it's kind of like a necessary process for every single lovers.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필수적으로 뭐 싸우세요 막 이건 아니긴 한데 그러므로 더그 커플이 단단해지고 성장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 me know. But there are some quarrels that I don't understand. 저 근데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아니 왜그 밖에서 이렇게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분노 조절이 안 되겠죠. 근데 막 어디 뭐 지하철 같은데 플랫폼에서 두 커플이 서로 째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오바 못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정적인 거죠. 15분 동안의 그 정적이랄까? 그러다가 이제 참다 참다 못해서 한명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떡하자는 건데? 이러면은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미안하지. 뭐가 미안한데? 어? 지금 너가 행동이 미안한 행동이야? 여러분 많이 해본 거 아닙니다. 네. It's not based on my experience, everyone. I've been an observer. 저는 관찰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 안 되는 행동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That was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everyone? 차차골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Actually, also sent in a screen capture of a certain YouTube channel. 여긴 아니군요, 라고 해주시면서, 제 예전에 개인 유튜브 채널 캡처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여긴 아닙니다. 이게 채널을 저희가 새로 파야 돼요. So we are starting from zero. 저희가 왕년에 유튜버였거든요. It was like back in 2020 until like 2022. I was like a very active YouTuber. 그래서 여기 방송하면서 막 유튜브 찍고 막 이래서 구독자가 그대로 있긴 하네요. 그쵸? 천 얼마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저 나름 막 수익도 발생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번 돈이 얼마냐고요? $10. 뭐 어쨌든 그때도 취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재밌게 유튜브를 했지만 This is going to be like a complete different content.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운만 띄워드렸으니까 시작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 will update you guys about the channel if we do ever get it started and if that will still remain as your interest. 그래서 좀 지금은 그냥 잠시 잊어버려 주시고요. Yeah, just forget about it for now. Because we're not uploading anything in the near future. Happy Life Morning Group께서 팟캐스트 시작하면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암요, 암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upers. Since we have some more messages, we're gonna go through them. 대화사랑 Morning Group께서 이해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답정너인 사장님 때문에 모두가 힘듭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회의를 열게 하는 그분, 싫으면 당신이 떠나시오 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저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내년에 떠나야 할까 봐요. The hardest thing for me is to deal with my boss who always has to have things their own way. Everyone dreads meetings because they will keep going until their opinion wins. And the whole if you don't like it, you can leave attitude is incredibly stressful. I guess I just have to accept the fact that that is who they are. But honestly, I might be the one leaving next year. 진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퇴사 이유가 완전히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럼요, 당장 퇴사하세요 이런 말도 또 못해요, 감히. Like because I do know the struggle that you'll be going through.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당장 뭐 이직할 때는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다 때려치고 막 그냥 퇴사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때도 있고, you know? Sometimes although you don't have any other options, you would just want to quit no matter what because of that person that you're suffering from.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데 막 되게 말해도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떠들어라 이러고 난 내일 하세요 이래도 안 들린다니까요. Because by the time you arrive work, you would face that person, and just by facing that person, that would give you a lot of stress. 아 진짜 어떡하냐. 이런 분들 근데 약간 질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게 even though you manage to go to a new place of work, like there's no guarantee that these kind of people like will not exist.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가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좀잘 견뎌내시고 스트레스도 좀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화사랑 모닝그룹어. 선세 모닝그룹어 오셨네요. 바빠도 출첵 인사랑 MG Q&A 질문에 답해드려야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Looks like you have been having a busy day today. Busy morning to start with. 오늘 코인 노래방을 듣는 순간 써머 누나 왜 저래? 노래 부를 때 대체 누나 왜 저러는 거야? 코평수는 왜 저렇게 넓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웃기고 재밌잖아. 역시 최고. 오늘 방송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희준이 형이랑 시작하는 너

데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코평수 넓어지나요? 노래 부를 때? 막 구멍이 이렇게 막 커지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Because I try to use all of my facial expressions to be able to sing well.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때는요, 자고로 노래 잘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입만 펑크펑크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You gotta move the entire muscles on your face. 여러분, 뭐 어떤 언어를 하든, 뭐 영어를 하든, 그냥 Hi, hello, how are you? 이러면 맛이 안 나요. Hi, hello, how are you? 막 이렇게 해야 뭔가 그 expression이 내 몸에 배기도 하고 발음도 더잘 되고 이런 거예요. So I guess I was making that kind of facial expression to sing better.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샘 모닝 그룹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시와 같은 문자를 남겨주시고 갑니다.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도 올려놓을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The Killers, Human, excuse me, always love listening to that song.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August 4th, I believe, and the time is 10:05 and 36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reall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Talk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find the Open Chatting Room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소통의 방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방, 채팅 섹션 마련되어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역시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with our reruns at the 6 p.m. same day and also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evening. Another sleepless night, another tropical night.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sound sleep, 굉장히 푹 자기가 힘든 그런 이 기상 상황이죠.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원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Looks like this heat wave is a prolonged one. So it's going to continue for a while. Probably on to the next week. 다음 주까지 아마 지속될 것 같다는 그 예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마음에 준비하고 하시고 그냥 이렇게 계속 될 거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이런 더위 말고요. 뭔가 피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보통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래 이거 피할 수 없으면은 어떤 플랜 B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가정하에 뭔가 플랜 B를 생각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When something becomes impossible to avoid, our first instinct is usually take a step back and maybe think about a plan B.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것과 공생하고 공존하는 법을 찾게 되는데 현재 우리에게 AI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So when we realize that there's simply no escaping it, right? We stop resisting and start figuring out how to live with it. In many ways, that's exactly where we are, I think, with the emergence of AI technology. AI에게 그래, 확실히 의존할 것은 의존하고 우리가 AI 절대 못 이기는 부분 인정하고 그것들은 의존하자. 반면에 확실히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또 분리하려는 그런 노력도 꽤 보이죠. More and more people are drawing a clear line between things they are happy to let AI handle because, you know, AI is, you know, obviously superb at it. And the things they believe should remain entirely human. 그 노력의 내용, 또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개인의 가치관이나 직업 또는 이 열정 분야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Where the line that I thought about, talked about, drawing the line이라고 했는데 그 라인이 어디 있는지, where that line is drawn is different for everyone, of course. It depends on your values, your profession, and what you're most passionate about. 열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AI에게 맡길 것과 절대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의 이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개인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So that's the real challenge of the AI era. Not learning how to use AI, but deciding what should never be handed over to it.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AI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반면에 절대 맡기지 않을 것, 내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re do you draw the line? You know, what are you completely comfortable letting AI do? And what you would you never want to leave in its hands? First thing top of my head is, you know, translation. The translation that AI is doing is just remarkable, actually. 진짜. AI 소프트웨어 시절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뛰어나다. 가끔 이제 hallucination이 있긴 한데 가끔 황당한 실수를 중간에 하나둘씩 끼워넣긴 하더라고요. But other than that, that's why it would require sort of a second check by human. 분명히 이제 다시 proofread의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 translation의 quality는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So, what would you let AI do for yourself? And what would you not let AI do for you? 이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찾아서 들어오시면 또 답변 남기실 수 있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alk more about this, you know, boundaries that we draw between, you know, what we let AI do and what would never let AI do. Fiona Apple입니다. Extraordinary Machine.

extraordinary machine, Fiona Apple. I can't always, I never understood what this lyric really mean.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I don't know, maybe I thought it would be a, I don't know, proper, appropriate song for this kind of topic. Extraordinary Machine, Fiona Apple이었습니다. So, let's get to, 아직 좀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죠. You have need to think, you need more time to think about today's topic. And, 맞아요. Right now, the issue at hand is the heat wave. 그죠? 이 더위 때문에 다들 좀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덥죠. 1033님께서는 에어컨을 틀어놔도 온도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번 달 관리비 폭탄 예정입니다. Even with the air conditioner running, the temperature just wouldn't go down. I'm expecting a skyrocketing amount of electricity bill for this month. 다들 걱정하시죠. 그죠? 관리비 걱정하시면서 또 안 틀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떻게 저렴하게 에어컨을 가동하고 이렇게 최적의 어떤 컨디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얘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을 나름대로 시원하게 저렴하게 이기는 방법. Maybe that's for another day's topic. Huh? I will try to maybe make Thursday's topic for it. 요즘에 참 주제 찾아보기도 힘든데 어떠신가요? 너무 미리 이제 제가 티저를 안 하고 0203님께서도 휴먼과 함께 인간미 넘치는 1012와 휴먼 talking about the killer song Human, right? I guess, yeah, the interaction that we have on our show with our listeners is just very human. There's nothing, you know, artificial about the interaction. That's why I love the interaction. Interactive aspect of this program, I think, is what makes this show really good. It's what makes any radio show good. It just has that, you know, humane and dynamic and, I don't know, spontaneous element.

sense of your human interaction, I think.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AI에게 의존할 것, 반대로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들은 무엇인가요? Where do you draw the line? What are you completely against having AI do it for you? And what are you comfortable in terms of letting AI do for you?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음악, 요즘에 이제 음악 만드는 AI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You know, for me, I think the topic of music making and composing, I think I am entirely against AI doing it for me, of course. 왜냐하면 그거는 일단 음악 메이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단 음악 만드는 것만큼은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for me, I think it just takes the joy out of it entirely. It takes the joy of making music just stripped away by this AI machine. I just hate to see that.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악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요만큼의 AI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커피 소년입니다. 대충해요.

0: 잊지 마요. 나도 안 받을게요. 우리 좀 놔둘까요? 이제 좀 쉬어가요.
1: 커피 소년입니다. 대충 해요. 대충 하고 삽시다. Sometimes we need it, right? 그냥 대충 쉬어 가며 쉬엄. 어감이 너무 좋지 않나요?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저도 쉬엄쉬엄 방송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필사적으로 할게요. 쉬엄쉬엄은 여러분께서 쉬엄쉬엄 들으시고. 좋습니다. So AI versus human, I guess that's what we can call it, right? You know, what would you let AI do and what would you never let AI do for you? 아까 음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I just wanted to kind of wrap up what I said. 음악을 만들고 또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이 손악기를 연주해서 녹음을 하고 이 편곡을 하고 이런 너무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너무 고귀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이런 창작이라는 일을 AI에게 정말 편하게 맡겨서 그냥 결과물만 본다라고 하는 거. 그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It takes the joy out of, you know, what I love doing the most, you know, creating music.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 어떤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know, writing music, creating melodies, you know, playing instrument, recording and arranging music can be deeply human and sometimes very painful, right? But I also believe that this process of creation is something truly noble, I think. So this idea of simply handing it over to AI and only looking at the final result feels deeply sad to me. 아, 정말 고통을 수반하고, 하는 작업인데, 그냥 그 결과물만 보고, 그걸 또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것이, 그런 걸 봤을 때 참 좀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Thankfully, AI의 어떤 창작물은 누가 들어도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AI스럽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또 생각이, 불안한 예감이 들기 때문에, 또 더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So let's hear more from our listeners. You know, what would you let AI do and what would you not let AI do?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소수빈입니다. 잘 되길 바랄게.

Yes, After Love is Gone by Modern Talking. Not to be confused with After Love Has Gone by Earth, Wind & Fire. 제니님께서 Earth, Wind & Fire After the Love Has Gone과 조금 제목만 같고 완전 다른 리듬이네요. Yes, entirely different era and entirely different song. 그쵸? After the Love Has Gone이고 이거는 After the Love Is Gone. I don't know what the difference is. Sounds same to me, but anyways. 제니님께서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귀찮고 머리 아픈 거는 똑똑한 AI한테 쿨하게 털어버리고 우리는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는 삶이 현명한 것 같아요. So let AI take care of tedious and brain draining task and we can focus on the things that truly matter and make us happy and that's the wise way to do it. 그쵸. Where do you draw the line, though? 그죠? 어디까지 머리 아픈 거를 맡길 것인지. 저는 딸아이 채점할 때 AI 사용이요. I use AI when grading my daughter's work. I think that's a fantastic idea.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꽂이는 각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As for flower arranging, the angles may not be perfect, but I love that it has my own personal style. 근데 아직까지는 AI가 이 꽃꽂이를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베이비페이스의 전성기인 90년대 음악은 온전히 AI 없어도 완벽히 멋진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페이스 프로듀싱 곡 하나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I guess not just the 90s. 90s music has a bit of a MIDI and a computerized, you know, sound to it. 그래서 한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면 좀 더 이렇게 좀 이상적인 AI나 이런 머신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그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데 I think, you know, as you know, people these days really dig music from the past. Vintage, 뭐 retro 해서 60년대 70년대 음악들이 오히려 거꾸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I think that is the backlash, I think. AI의 뭔가 이렇게 지친, AI가 관여한 그런 음악의 어떤 뭔가 귀가 조금 오염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런 예전에 이 한 사람의 어떤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이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간 음악, 그거는 음악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I think that's why we treasure those music, analog recorded music, you know, those kind of music without any help from the computer, 그렇죠? 그렇군요. TLC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Babyface의 producing 곡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Digging on You입니다.

couple of tracks, Digging on You, TLC, produced by Babyface, a request from Jenny Nim. And also the following track was Big Ronga, One More Cup of Coffee였습니다.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This one sent in by 1033님.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은 AI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구조화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런 작업들은 숙련된 사람 몇 명이서 할 역할을 단 몇 분 내에 하니까요. I rely on AI quite a bit for time-consuming tasks like researching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organizing it, and drawing insights from it. And what would normally take several experienced people can now be done in just a few minutes. 그렇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건 사람의 몫이겠죠. But that said, reviewing the result and making the final decision is still a human's job. I guess that is the most important job of all, that is. Double checking and, you know, check for sources. That's why, you know, it's wiser to ask AI to cite sources.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무조건 대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조금 더 이게 신뢰성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살피고 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AI로부터 이론적인 도움을 조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결국 사람의 일인 것 같아요.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my teenage son's feelings and having meaningful conversation with him, AI might offer a little theoretical guidance, but in the end, that's something only a human can do. 그렇군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Right? I think I've asked a few questions, I think, to AI about, you know, teenage problems.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 또 친구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I remember asking for thoughts, AI's thoughts on that issue, right? I think it is sort of a double-edged sword because good thing is that AI is never negative. AI is always, you know, optimistic and gives you positive outlook. 보통 얘기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항상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I don't think it never gets you down.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뭔가 이 결과가 아 참 되게 우울하게 만드네. It would never give you depressing result in terms of advice that you're seeking, right? 그렇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but as to you know whether it would give you very candid evaluation of the situation, 뭔가 현실적인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요약이나 어떤 평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I think it's 뭔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선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어떤 얘기를 해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에 이렇게 좀 충실하고 집중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선배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Co-workers, right? I think sometimes AI reminds me of those, warm-hearted 선배 or co-worker. 그런 거를 고려하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믿지 말고. 감사드립니다. 1033님 메시지였고요. 신청곡까지 주셨네요. Coldplay의 곡인데 듣고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igher Power.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reruns tonight at 6 and another reru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also live via Boinan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stories or shoutouts, you know, send them all my way. So, I guess AI has been quite a frequent topic on this show. I mean, rightfully so. I mean, our lives are so intertwined with AI technology, so we cannot help but talk about it because we are living with it on a daily basis. 하루라도 AI를 안 쓰는 날이 거의 없지 않나요? I frankly get a lot of help with this show from AI as well. I mean, as you know, we don't have any staff on this show but me. 혼자서 1인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without AI's help, you know, this wouldn't be possible. I rely on it to research things. I find it to be kind of really unnatural when I have it write everything. 뭔가 이렇게 이 원고를 쓰라고 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제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So I have to do a lot of editing that way. 하지만 이 자료 조사나 어떤 뭐 히스토리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곡 아티스트 조사 같은 거는 I think it does an excellent job of it. So whenever I want to do a special segment on certain artists, you know, I do the research, you know, initial research on AI and you know, look through it and you know, find the information and use the information that I find helpful. 그런 의미에서 참 AI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이긴 한데 but still there has to be a line, a boundary between you know, what we should do and what we should let AI do. 뽀글님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한 이슈에 있어서는 매우 의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So in terms of technical issues, I rely on it a lot. 최근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AI에게 단계적으로 집요하게 물었더니 매번 답을 유의미하게 주더군요. 다만 나중에는 오늘도 수고했어 라면서 그만 물으라는 신호를

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Recently, I ran into a problem, and by asking persistent step-by-step questions to AI, I kept getting really helpful answers. By the end, though, it almost felt like it was saying, good job today, as if it wanted me to stop asking questions. 너 무료인데 너무 많이 질문한 거 아니야? 그런 혹시 거 아닌가요? I know you're using the free version and you're asking way too many questions. Upgrade your account or, you know, or else.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상한 답변을 계속 주는 거 보니까 유료로 업그레이드 해라. And Pogolim also says, 저는 정적인 예술, 특히 그림이나 조각은 결코 AI가 넘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겠어요? So when it comes to fine arts, especially painting and sculpture, I hope AI never takes over. After all, why do we go to museums to see Leonardo da Vinci, right? Yeah, I guess that human touch is just irreplaceable, just priceless. 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합니다만, 그죠.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M83의 곡인데요. Featuring Mayland의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Go!

Couple of tracks, Sam Ok featuring Jennifer Chung, Space and Imagine Dragons, West Coast이었습니다. Let's get to one more message and wrap up part three of the show and, you know, move on to 동요 Weekly for part four of the program. Andy Mike님께서는 오늘 질문에 관해서 제 사진이요. 신청곡 Ed Sheeran의 Photograph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사진,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 사진을 AI가 못 찍게 하고 본인이 직접 찍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Right. I guess there is a value in, you know, taking your own pictures and, you know, your own photography, I think. 그렇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정말 이 잘 찍은 사진가들이 찍은 사진은 또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I think there is an artistic value of the photos taken by the photographers, right? And there's always that sentimental value of the photos that you take, 그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뭐 물론 완벽한 사진을 찍진 않더라도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 사진을 찍는다는 건 I think there is a definitely added sentimental value to it.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But I'm not sure if AI can take pictures for you. 그런 의미이신지 그거는 제가 잘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I think I get what you're saying. 맞습니다. 이 음악도 그래요. 이 항상 엄청난 그런 세션맨들이 동원된 프로뮤지션들이 뭐 이렇게 연주하는 음악이 좋죠. I think it has that merits of, you know, technical merits. But 꼭 그런 음악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이 개인의 어떤 그 감성과 그런 경험이 실려 있는 그런 음악이 훨씬 더 좋게 personable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To each their own, I think, in that case. 감사드리고요. 앤디 마이크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Ed Sheeran의 곡인데요. Photograph.

예스, 마법의 문을 열면 도담, 다담, 중창단이었습니다. Great, great.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펼쳐질 세계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 Wow. I wonder what will unfold when the door swings open. Wow. 모험은 시작됐어.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아다니고 The adventure has begun. I will soar across the star-filled night sky.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하고 마법의 숲을 지나 신비로운 모험을 떠나는 Travel back through time, journey beyond the enchanted forest. 용감한 기사가 되어 세상을 구할 거야 And become a brave knight who saves the world. 그래서 어떤 매칭곡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이제 게스가 있으신데요. 위즈덤님께서는 마법의 성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Yes, good try, I think. 아니면 이문세 파랑새도 좋을 것 같다고. 제니님 suggested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 Yes, good, good. Good tries, but no.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It's like torturing our listeners to come up with my guess for my matching song.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Guess 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I thought of 약간 미지의 이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 곡을 들으면서 this yearning for the unknown, the allure of some place that we've never been to.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Into the Unknown이라는 곡이 생각났습니다. I think it's from the animation series Frozen Part 2. 가사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계속 있어요. 뭔가를 어떤 세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속삭임 같은 게 있는데 you try to kind of deny hearing it.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나는 들리지 않아. 나는 몰라. 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속삭임에 이끌려 그 unknown 속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가사인데요. 바로 이 곡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곡을 부르는 사람은 아마 I believe it's the same person. Idina Menzel and Aurora from the soundtrack of Frozen 2. 들어보겠습니다. Into the Unknown.

Yes, Idina Menzel and Aurora, Into the Unknown from the Frozen Part 2.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 가사.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난 이미 모험을 경험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 나 필요하지 않아. I'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이 나한테 들리는 목소리한테 하는 말인데 너를 따라서 이 미지의 세계로 간다면은 내가 어떤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지 내가 어떤 것을 리스크할지 굉장히 두렵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했네요. But it seems like there's something inside of this person that wanting to follow that voice into the unknown. 뭔가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Wow.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동요 song. The song is called 마음. 제가 가사가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동요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It goes like this.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The heart is the biggest home in the world. 울타리도 없어, 지붕도 없어. There has no fence, no roof.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한없이 커져. If it holds love, it will grow bigger.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지. Big enough to reach the edge of the universe. 마음은 내가 짓는 집. My heart is a home that I build.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I can put up walls of anger or tear them down.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If my darkest thoughts can be rebuilt and brick by brick with my own hands,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What kind of home will I build? What colors will I fill it with? What dreams will I paint inside?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Let's build a beautiful home, one that fills our hearts with happiness. What a lyric, huh? Don't you think? 이 마음을 내가 먹기 따라서 내 마음은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작사 이주영, 작곡 김푸른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a song by 이주원 마음.

That was Lee Ju-won, Maeum. Wow. Hope children can listen to 동요s like this, learn from it. 근데 이제 동요를 보통 부르는 친구들이 동요를 많이 듣죠. But there's just a short span of age ears, right? That they can actually sing 동요. 왜냐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y get into a puberty and the voice changes. So 그 약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I would say about 4 or 5 years of childhood.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조금 동요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it's not easy. It's really hard to compete with K-pop and and whatnot. 자극적인 음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아이돌 음악이나 참 안타깝긴 하지만 좀 동요가 많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불려졌으면. 또 어른들도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So what would my matching song be? I think this song, Mom,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With your imagination, you can build your house, which is your heart, in any shape or form.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서 나의 마음의 집, 나의 마음은 어떤 집으로라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So all about imagination. 그래서 저는 이 pure imagination 그 티머시 샬라메가 부른 곡이죠. 원카에 수록된 곡인데 그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Don't be shy. It's alright if you feel a little trepidation. Sometimes these things don't need explanation. 부끄러워하지 말고 괜찮아요. 조금 두려워하고 망설여진다고 해도요.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t them and view it. Somebody to hold on to. It's all we really need. Nothing else to it. 가끔은 그런 감정들의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꿈 같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Timothée Chalamet from Wonka soundtrack, Pure Imagination.

That was a pure imagination, Timothy Chalamet였습니다. 좋습니다. 아, pure imagination은 어차피 약간 동요적인 좀 요소들이 좀 있죠. 가사가 벌써 이 원카의 사운드트랙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So there you have it, the 동요 weekly today. Two matching songs for two 동요's, and we'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Okay.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Fleetwood Mac Dreams.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happy to be here in the studio because we are live today. 생방송으로 즐겁게 시작해본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 시작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덥죠? 미치겠어요, 진짜. 아, 제가 어저께 일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좀 다닐 일이 있었는데, 최대한 이제 건물 안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밖으로 이제 몇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돌아다녔나요? 와, 진짜 온몸에 땀이 막 주르륵 주르륵 막 흐르고. You guys know that I'm the type of a person who actually quite enjoy summer days because my name is Summer and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But even I was suffering. 그렇게 여름을 좋아하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숨이 막 콕콕 막히면서 너무 뜨겁고, 정말,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은 막 진짜 쓰러질 것 같고,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기력을 보충하고자, 혼자 진짜 국밥집 들어가가지고 추어탕 먹었어요. 여러분, 무더운 날잘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can watch me while you listen to the radio because we are on visi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어요. Alright, let's see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n this hour. 건네주세요, 건네주세요. 저에게 인사를 마구마구 건네주세요. 제가 반사해 드리겠습니다. Ben's Burrell, hello. A great mind detox is obviously watching TBS EFM Morning Groove live stream.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It's really good to hear this. Is that really helpful? Are you sure? Well, in that case, I hope you tune in every single day. That will be a total mind detox for you every single day. Water Tank Morning Group, 어서 오세요.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상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운동을 사랑하시는 체육 부장님. 아, 헬스장에 이어폰을 안 가져왔어요. 흑흑. 이 더운데 오늘 딸이랑 데이트를 위해서 2층 버스 타고 잠실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류장에 에어컨 설치된 기다리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Well, first of all, forgetting to bring your earphones when you go to the gym. Oh, that's a huge, huge, huge mistake, isn't it? 정말 그 운동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 이어폰이 있고 그거 되게 차이가 커요. 이동수단에 뭔가 이어폰이 필수거든요, 저도. 아, 이거 없으면 너무 심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심심한 걸못 견딜까요? But anyways, I hope you enjoy the day today, you know? It sounds really nice. You're gonna be having a nice date with your daughter today. 근데 2층 버스 뚜껑이 없잖아요, 그죠? 와, 정수리 조심하세요. 예? 우리의 그 어떤 그 머리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피 보호 꼭 하시고 안전하게 오늘 또 즐거운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님, 굿모닝입니다. 아, 진짜로 덥네요. 아침인데도 수영 완료! 문자만 봐도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이런 더운 날 수영하면 좋긴 좋겠다. 그쵸? 더운지도 모르잖아요. 실내에서 그냥 어프어프 하고 나면. 근데 이게 싫을 것 같아. 수영을 막 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뽀송뽀송하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땀이 주르륵 주르륵. Because it only requires you to spend outside about a minute or two for you to like sweat crazy these days. So be careful. 닥터 페이퍼님 오셨습니다. 굿모닝. 더위 조심하세요. 네, 우리 닥터 페이퍼님도 조심조심 하시고요. 해피라이프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오늘은 책 동아리 친구들과 책거리 하는 날이네요. 중식당으로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갈 생각에 신나요. 아, 또이 날이 왔군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책거리 날. So I guess every single time you've decided to have something nice for a meal with your friends or with the people that you're in this club with.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이제 먹으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뭐 읽는데 소감도 같이 얘기하고, 정말 정말 건강하고 또 즐거운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중식당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선샘 모닝그룹 안녕하세요.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오늘 티봉이 옆에 있습니다. 항상 제 옆을 지키는 배나온 티봉이 메롱 놀려야지. 배가 어쩜 이렇게 귀엽게 볼록볼록하게 나왔는지. But anyways, 오프닝 곡 브루노 머스의 레이지 송처럼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생방송 모닝그루브는 꼭꼭 들어야겠어요. 모닝그루버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날 되세요. Although it is hot, you just cannot miss out on morning groove, right?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은지. You know, when it's really, really hot, we feel lazy.
근데 또 추우면 또 추워서 웅크려들게 되고 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날에 우리는 움직이고 싶은 걸까요? 날씨가 화창한 날? 날씨가 화창해야만 인간이 생산적일 수 있는 건가? Anyway,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요.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모닝 유니버스,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completely out of the blue. I was just randomly driving, and you know when you're driving, a lot of thoughts come to your mind, especially when you're not listening to anything while you're riding. So that happened. So I got to think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all of a sudden, I got curious about this. So today's question will be,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Yes or no? And if yes, what kind of content would you make? 문득 이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아,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재밌겠죠, 재밌겠죠? 그냥 내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난좀 외모가 특출나니까 나는 약간 셀럽 느낌으로 인플루언서 이런 거 해볼까? 막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So if you have ever, at least once in your life, thought about being a YouTuber, let's just talk about it. 아셨죠, 여러분들? 문자번호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send us your answers to sharp or pound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그리고 TBS EFM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으로 청취하고 계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밖에 계신 윤노혁 감독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피식하셨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굳이 콘텐츠로 따지자면 어떤 그 공기계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뭔가 분해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카메라나 어떤 게임기 리뷰하는 거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국밥 먹방 이런 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밥만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먹는 국밥 먹방 이런 거? 아니에요. 은근히 윤동혁 감독님께서 약간 그 내향인을 이렇게 빙자한 안에, 내 안에 그런 어떤 외향성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답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따가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씀해주시고요. I was just trying to guess what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might have thought about, but I'm just guessing. I have no clue. I don't know. 여러분, 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저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I've already started YouTube, like early in 2020? 2020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브이로그 같은 거 했었거든요. 뭐 라디오 작가의 일상 브이로그 막 이런 거 브이로그 한창 유행했잖아요.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거 나중에 또뭔 유튜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고요.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listen to Jack Johnson, Upside Down.

0: Chinese songwriter said, "Good morning. 오늘의 디톡스는 목으로 해볼까나?" 언제는 뭐 목으로 디톡스 안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항상 들으시면서. 하지만 오늘은 또 상큼하게 디톡스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So today's question was actually quite interesting. 저만 재밌나요? 저는 이런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이랑 꽤나 친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You know, I've got to think that recently I've gotten more close to you guys. So obviously I know your character, at least some of your characters.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제가 조금씩 알고 있는데 이런 성향의 모닝그루버는 과연 어떤 유튜브 채널을 구상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I believe that some of our moninggroup have already started their own YouTube channel. 이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까?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가 만들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And if yes, what kind of content would you make? 우리 밖에 계신 윤동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다 틀렸고 삼둥이의 이제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빠라고 해드릴게요. 삼둥이의 아빠신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하는 뭐 그런 거를 해볼 수는 있겠다 생각하셨는데 지금 이제 막내 악둥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뭐 100일 조금 지났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뭐 아이가 얼른 크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여울지. 아이들과 함께 국밥 먹방 여행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께서 답을 주셨어요. So let's check out what our Kim's Fan Morning Groover wanna be. 유튜버라. 저는 대한민국 평균의 남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소득이나 외모, 키, 학벌, 나이 등이 딱 평균일 것 같거든요. 평균 이하인데 착각일 수도. 어떤 술과 음식을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어떤 취미 생활 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면 또 특별하지 않은 찐 평균 남성으로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teresting. So when it comes to thinking about a YouTube channel, we would usually think about something special, distinctive, and extravagant. But according to Kim's Fan Morning Groover, they would like to show and present an average life of a normal man in Korea. You know, their just daily life routine that is not decorated. 뭔가 어떤 꾸밈과 그런 거짓이 없이 그냥 솔직하게 평균 남자들의 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잔잔한 그런 채널을 구상하시는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 느낌이랑은 조금 더 다를 것 같기는 하고 이게 유튜브에서 막 자랑하고 막 과장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그냥 담백하게 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오, Kim's Fan Morning Group 화이팅입니다. 되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잘생기셨거든요. 사진도 가끔 이렇게 셀카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얼른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시작하라고 막 부추기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게요. 그냥 공유만 해주세요. 나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한다면 어떤 콘텐츠?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a song. Ooh, what a throwback. 아이돌의 원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Blue Arise.
1: Yeah, yeah.

So today's topic is opening up a YouTube channel of your own, whether you want it or not. If you want to, we're gonna be talking all about tha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우리 체니송 모닝 그룹께서 답을 주셨네요. 아마 다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로 유튜브를 만들 것 같은데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것. 가격, 장비, 대회, 걸리는 시간 등등 실제 초보로서 배우는 모든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So as a sports lover, I would like to show the whole entire process of starting a certain sports activity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equipments, of the outfits, price, and everything. And as a beginner, I would like to show the beginning stage of getting those workouts started.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쵸? 솔직하게 그냥 다 잘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보로서 막 도전을 하는 거죠. 운동 도장깨기라고나 할까요? 막 전혀 연구도 없고 하나도 모르는데 오늘은 태권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태권도 6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권도 마스터 했으니까 자, 어느 정도 태권도 마스터 했으니까 이제는 펜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긴 하겠어요. 운동은 진짜 장비가 그 섹션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요즘에는 러닝 할 때도 맛만 먹으면 뭐 100만 원 정도 착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Starting from the running shoes and all the outfits and I don't know, buying those small bags for running, it costs you a lot of money for every single workout. 돈안 드는 스포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안 드는 스포츠. 테니스도 요즘엔 돈 들고 뭐 배드민턴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은 딱히 돈안 들어요 여러분. 예, 되게 그냥 재밌게 그 셔틀콕이랑 라켓만 사면 어디서든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돈안 드는 스포츠? 요가도 돈 들고 필라테스도 돈 들고 왜 우리는 우리 몸에 힘든 거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은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해본 게 벌써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 레시피 컨텐츠로 하다가 지금은 수영, 여행, 맛집 리뷰 등등 소위 말하는 잡 컨텐츠. 그냥 이것저것 다 합니다. 유튜브에 사뚜기라고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 So I started YouTube about 8 years ago, thinking maybe I will give it a try. And at first, I made cooking and recipe videos. But now I make all kinds of content, swimming, travel, restaurant reviews, and more. So if you search for 사뚜기 on YouTube, you can find my channel. 이렇게 홍보까지 또 슬쩍 곁들이셨군요. 여러분들, 우리 모닝그루버들, 사뚜기 모닝그루버 채널 방문해주시면 구경하실 수 있겠네요. 정말 다양한, 약간 매거진 같은 유튜브 채널이네요. 그쵸? 하고 싶은 거다 하시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루버. 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은근히 또 많은 분들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And this is exactly what I've expected. I'm pretty sure a lot of you might have at least once in your life thought about starting your own YouTube channel. So let's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얘기해주세요. 나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해볼지,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저한테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은 무료입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listen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바구니 팀장님도 채널 운영할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한번 얘기해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까먹었어요. 어떤 거였죠? 뭐였죠? 약간 뷰티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박우리 팀장님이 TBS EFM의 얼굴이세요. 얼굴마다. 얼굴? 네, 아무튼.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뭔가 이렇게 로션을 이렇게 쫙 얇게 펼쳐서 바르는 오늘도 난내 피부 관리를 해요. 나의 이 찰랑한 머릿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막 여기저기 제가 그냥 막 들이대고 있는데요. 밖에서 정색을 하셨네요. 아니야, 이러면서. 어떤 채널인지 궁금하네요. 아, 그 취미로 스킨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셨었는데 그런 거 하셨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바닷속 보고 이러는 거 되게 신비롭고 재밌잖아요. 요즘엔 카메라도 잘 나와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let's talk about this again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Caroline Krueger. You Call It Love, requested by 사뚜기 Morning Groover.

So during the song break, I talked to Park Eun-hee 팀장님 about her YouTube channel Dream, and oh, now I remember what her answer was.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는 일단 그 본인의 얼굴이 나오거나 출연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작진으로서 뭔가 기획 같은 거는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기획은 막 무궁무진하게 하실 수 있고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도 항상 많으시거든요. 실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언제 시작을 하시느냐, 그 시작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올해 이제 새해 목표를 이제 정하면서 올초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제 8월이죠. 괜찮아요. 우린 하반기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도 안 하면 뭐 내년에 뭐 2027년 계획으로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그 채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해주세요. 드립니다. So give her a lot of support so she can finally get her YouTube channel started. 우리 펭귄킬러님 모셨군요. Hello, welcome. Danny Morning Guru responded about this question. Good morning. For me, I think if I can start my own channel, I would be vlogging every travel blogs, do a via bus or sort. And requested a song, 버스 안에서 자자. 아니야는 괜찮아. How are you requesting all these songs, Benny? I would suggest you to request this particular song on Friday for our 노래방 segment, and I can rock you like a hurricane. 웬일이야. 옛날 노래 다 나오네. Happy Life Morning Group. 저는 동네에 공공 건물 있잖아요. 도서관, 행복센터, 음악당, 박물관 등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So introducing all of those facilities in the neighborhood and kind of show the watchers, the viewers, how to utilize those facilities, how to take advantage of those facilities, such as museums, libraries, and so on.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설이 이 동네마다 다 있는데 은근히 그냥 지나치거나 막 가지 않고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So I have this huge library in my neighborhood and it looks really nice and it's pretty big, but I never got to visit that place ever.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지나는 봤는데 그 도서관에 제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제 동네 놀러 왔을 때, 야, 나는 동네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맨날 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you know, the start is always really difficult. 뭔가 그냥 제가 그 장소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뜻 안 들어가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나온산 방송처럼 그냥 누가 저를 찍어주고 저는 의식의 흐름대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적이 있어요. 운동하고 수업하고 그리고 육아하는 저의 모습. 말은 잘 못하니까 계속 말하는 건또 못하겠고. You know that I live alone TV show, so I kind of thought about somebody just shooting me and just show myself moving around, carrying on with my daily life routine. Getting my workout done and taking care of my kid and so on. Because I can't really talk, I would just, you know, let them just shoot whatever they're shoot. 이게, 나온상 같은 경우도 말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그 예전에 그 김사랑 배우가 나왔을 때인가? 되게 조용하게, 역대급으로 되게 조용한 그 나온상 방송이 됐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혼자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볼까?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짬뽕 이러면서 혼자 막 얘기를 계속 떠들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대요. So you would have to continuously like talk to yourself to be able to shoot this program, I Live Alone, so that people can kind of listen to your audio at the same time too. 저는 가능하겠는데? 저는 어차피 집에서 혼자 얘기도 많이 하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 막다 하니까. 저 어때요?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를 제가 해봐서 아는데, You know, editing and shooting, yeah, everything requires a lot of work. But for me, compared to editing, I think shooting is more, difficult. 뭔가 촬영하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막 다양한 각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끊임없이 하루 종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고작 방송에 나가는 거는 막 5분, 10분이고, 막 이러니까,

이 촬영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just like 체육 부장님 said, it would be actually nice if someone else shoot for you. 닥터페이퍼님께서는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 그간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해보고 싶네요. 예를 들면 종이란 무엇인가, 전통 한지의 우수성, 좋은 화장지를 선택하는 방법, 혹은 수학을 쉽게 공부하기, career and growth 이런 것들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if I were to run a YouTube channel, I would like to create content explaining things that I have learned and experienced over the years. For example, what is paper,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Korean hanji, how to choose good toilet paper, and so on. 이렇게 한 가지의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거 완전 추천인 것 같아요. 막 종이, 나무로 만든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종이, 한지, 그다음에 뭐 까끌까끌한 스케치북 종이 막 이런 거. 오, 닥터페이퍼님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닉네임이 닥터페이퍼시니까 이거 딱이네. 종이 관련되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닥터페이퍼님 막 밴드도 하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I'm pretty sure that you would have a lot of things to show in your own life, right? 신청곡을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morning groovers. So, let me know.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 해볼 생각 있었습니다. 있다면 어떤 채널을 고려하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tay tuned, everyon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돌아와요. This is Roxette and Must Have Been Lov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everyone, and good morning.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everyone. Catch us on Monday through Saturday on our frequency 101.3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and in Seoul. We're also live in the studio and also on our VOO radio.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로 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If there is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want to ask a question, or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to fill out our playlist, you can do that absolutely 100%. 저한테 계속 말 많이 걸어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like free options, of course,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카톡 어플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그룹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또 많은 모닝그룹어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릴 겁니다. So please be aware of that, everyone. 우리 Dear Morning Groover 조국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써머피디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조금모닝그룹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다시 인사를 건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닝그룹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니 또 너무 다행이고요. 아버님 잘 보내드리기를 바라면서 좀 천천히 마음을 잘 추스려 주시고 또 일상도 잘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날에 건강도 꼭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So, I hope your father was laid to rest peacefully, and I hope you will take your time to heal and gradually return to your daily life. And also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as well. 우리 조국 모닝그룹 응원 드리는 마음에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같이, 다 같이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estlife, You Raise Me Up.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to our segment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리메이크와 원곡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구지? 생각해 보시고 그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the rule is very simple. We're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and you guys have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for this. But today, 오늘은 좀 반대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그냥 원곡자를 확 먼저 들려드릴게요.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여러분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it's obviously the other way around.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day.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covered the song. Who sung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Okay?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So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Mon Rosé. Mon Rosé, Hot Summer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Mon Rosé, Hot Summer, 이 노래를 커버한 뮤지션이 과연 누구일까요? So to guess this answer, to give you a hint, obviously, you have to be pretty good in mathematics. 뭔가 수학적으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뮤지션들을 맞추시려면 여러분들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수학 싫어요. 막 몸에 가시가 돌 것 같아. 제가 그래요. 근데 저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학 울렁증이 있는 저도 아, 이분들이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퀴즈입니다. 너무 쉽거든요. 다 이렇게 드리는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먼로즈의 Hot Summer 과연 누가 리메이크를 불렀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많이 많이 정답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 맞춰주시면서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Monroe's Hot Summer.

Do you like functions, Monongroover? You know, the kind you learn from mathematics? I'm not quite a fan, but I can still come up with the answer.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루버께서 전혀 모르는 노래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와, 진짜 한 번쯤 못 들어보셨어요? 전혀? 아, okay. That's a bummer.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코사인이 부르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 a little twist in there, right there. 코사인, 탄젠트, 뭐. 아는 척좀 해봤어요. 아우, 가물가물해라. 아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아우, 아주 그냥 수학 얼렁증이 여기서 막 삐짓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뮤지컬 러버님, 제목만 듣고 맞추기 가능입니다. FX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834 모닝그루버, FX요. 노래 나오기도 전에 맞춰버리기. 그러니까요. The answers were coming in right even before the song break, 모닝그루버s. How can you be so smart like this?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FX? 가물가물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Mansbrill said FX. 오, 가물가물한 근데 겨우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쉽게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I guess it was easy for some people and a little, you know, difficult for other people. 우리 코코 모닝 그룹 아우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하시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우니까요. 더워 더워 해도 계속 덥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또 덥기는 덥네요. Can you guys believe that we're looking at 40 degrees Celsius these days? That is such a number that I'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어떻게 40도일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더운 여름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The answer is FX. FX였습니다. 네, FX 함수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어쨌든 정답은 FX의 Hot Summer, a hot, hot summer, 너무 더워 이건데 이제 원곡 원로스는 A hot summer, it's gonna be a hot summer, 그러니까 더울 거야 뭐 이렇게 가사가 거의 거의 비슷해요. So to talk more about this whole background, Monroe's Hot Summer. Monroe's, they're a German girl group. They released this song, Hot Summer, back in 2007, Monongroovers, long, long time ago, as the lead single from their second album called Strictly Physical, written and produced by Dennis Musicians. And the energetic, you know, this electric pop track became a major European hit and topped the official German singles chart. 독일에서는 꽤나 그래도 차트도 달성한 유명한 곡이었는데, of course, SM, they have this ability to depict some good songs from abroad, right? So FX released a Korean remake of Hot Summer in June back in 2011 as the title track of the repackaged edition of their first album, Pinocchio. And this FX version is not a sample, actually. 샘플이 아닙니다. It's actually an officially adapted Korean remake using the original melody and composition. 정말 리메이크 좋았죠? 이거는 우리가 리메이크로 보통 더잘 알게 되는 곡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곡이라고 단연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아까 떼창하고 싶었는데 가사가 영어로 나와가지고 못하셨죠? This is a chance. We're going to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course, by the fabulous idol group FX. 여러분들 리메이크 감상 한번 해보세요. Hot Summer!

신선한 Back Morning Groovers 또 Morning Groove의 Hot Girl Summer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때요? 저를 Hot Girl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핫한 여자 Hot Girl Summer와 함께하는 Remake Rewind였습니다. 노래가 또 리메이크랑 원곡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it's like almost the same. You know, if you compare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make version, so there's no distinct difference, I think, but it's the vibe. You can, you know, 아이돌이 불렀으니까 그 아이돌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들으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나름 음악적 교양을 얻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마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내 교양이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 서머 PD님이 나온산에 나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if I ever appear on I Live Alone series, it'll be quite fun. Really? 오세요, 오세요. 우리 M본부 여러분들.

저 언제나 집에 있고 요즘 집순이니까 촬영할 거 많습니다. 누가 볼까요? 시청률 최저. 정말 세상 미안해질 텐데.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룹어 신청곡이 있습니다. 소네플의 시퍼런 봄. 더위야 물러가자. 이게 내 교양이다.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적은 없는데 제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어서 오바를 해봤어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so don't go anywhere. This is Stone Apple, 시퍼런 봄.

5904 Morning Groover. 잔나비 좋아하세요? 어제 잔나비가 첫 앨범을 낸 지 10년이 되었어요. 잔나비의 1집 몽키 호텔의 수록곡 들려주세요. 오늘의 wish들을 이루시기 바래요. Wow, it's already been 10 years since they released their first album. 그런 의미에서 we have picked out this song for you.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some time left so that we can talk about being a YouTuber. 우리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So that was today's topic. As a reminder,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Yes or no? And if yes, I'd like to know the juicy details, everyone. So let me know what kind of content would you make? 한 번쯤은, 인생 한 번쯤은 1초라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얘기해 주세요. Maybe I should tell you guys how I started my own YouTube channel that I've been running for 2 years. 제가 한 2년 정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한 주도 빠짐없이 올렸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And we've been talking about different kind of YouTube channels with my friends. And one of my friends just, you know, I think they haven't thought about it in detail. 친구가 별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 너도 막 출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방송 일하고 하니까 유튜브 한번 해봐. 이래서, 어, 그럴까? 이러고 정말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백화점 가서 카메라를 샀어요. 정말 화끈하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카메라를 막 구입하고 그 삼각대 같은 거를 구입을 그냥 무작정 한 거예요. And I did not even like had any idea of using the camera. 뭐 어떻게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카메라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브이로그 할 건데 그런 전용 카메라 주세요. 이래서 그냥 샀어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막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별다른 계기가 없었던 거죠. So I just started really randomly by that one word, one suggestion from my friend. I don't even know that friend was sincere or not. 친구는 어, 진짜 시작했어?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깊은 생각하지 말고 뭐든 그냥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0117 모닝그루버. 저희 집에는 댕댕이가 정말 말도 못하게 귀여워서 우리 애기 채널 만들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워낙 카메라 샤이한 스타일이라 제가 뭐만 찍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네요. 뭐 구해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실물만큼 귀엽게 나온 게 없어서 아직 못 보내고 있네요. So they're bragging about their cute dog. Obviously they're really really cute. But it's so hard to depict them in a camera because the dog is really, really shy. So they would just run away. That's so cute. Like, how do they even know that there's a camera right in front of them? 근데 제가 강아지를 돌봐보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강아지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귀여운 행위를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There is this one moment where you really want to capture your cute dog because they're doing something really, really cute. 그래서, 어, 귀여워! 이러면서 카메라를 막 들이대는 순간 고개를 돌려버려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너무 귀엽게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거나 뼈다귀를 이렇게 막 먹고 있어서 귀여워서 찍고 싶으면 여기 봐! 이러는 순간 딴 데를 봐요. 한 번도 진짜 카메라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걔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강아지도 여러분 몰카를 찍어야 좀 찍히나 봐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if you agree if you have a dog. You know, can you like easily capture their cute moment? Like, wouldn't they run away or look away? At least that's what happened to me. Anyway, 계속해서 문자번호 #1013으로 나 유튜브 시작하면 어떤 채널 할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We're gonna now listen to a song because Ben Sparrow requested a song. So this is Taylor Swift, Cruel Summer.

And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Cruel Summer by Taylor Swift was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늘 좋은 음악 셀렉션에 감사합니다. DJ Ba, she's such a diva, diva, diva. Let's go! 6497 물어봐. 늘 나도 유튜브 한번 하고 싶다.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를 못 정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네요. 주변에서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는데 맛집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운동도 하는 거 보는 거다 좋아하고 또 야구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동물들도 다 좋아하고 올해 한해는 뭐 하나 골라서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bviously you have a lot of different hobbies. You're interested in so many different things, such as baseball match. You like to travel. You like animals, and you just gotta get it started whenever you have something that you're really, really into. But obviously, you have way too many of them.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할 수는 또 없겠고. 근데 전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취미를 온전히 취미로 즐길 수 있잖아요. You can always enjoy your hobbies, you know, just as it is. You don't always have to open up a channel. So I wonder, like, what makes you wanna open up a YouTube channel?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돈을 버는 거? 아니면은 그냥 내 취미를 공유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문득.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리는데, It's not mandatory.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right? So, what makes you think that you actually have to own your own YouTube channel? 궁금합니다. 우리 선샘모닝 그룹어. 썸머 누나가 희준이 형이랑 같이 할 예정인 유튜브 방송 콘텐츠도 무척 궁금해요.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e content that we are preparing, it's not going to be diverse. It's actually just gonna be a talking content, like a podcast content. 그래서 약간 팟캐스트 콘텐츠 예정인데 희준 씨가 메인이 아니에요. 제가 메인이고요. 저랑 이제 TBS 출신 선배랑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올 예정이기는 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찍어야 될지 막 얘기 중이긴 한데, 빨리 정해서 알려주시고요. 우리 맥스 선배님. 이게 참, 우리도 재밌게 그냥 해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Like, we don't have any, like, big ambitions. We are not saying, like, oh, let's, you know, create a huge YouTube channel and a YouTube company.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차피 만나서 떠드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 보내자, 이런 취지로 그냥 하고 있기는 해요. So, we're just gonna try to enjoy it as much as we can. We're not gonna be stressed out about it. 막, 너무 뭔가 이게, 뭐, 당장 돈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취미 생활처럼 그냥 해볼 생각이에요. And I guess this really like helps you to get it started. 그냥 재밌게 해보자 이 마인드가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Morning Groove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So always come to our channel to re-listen to our show.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tomorrow at 7 a.m. and for another live session on Friday 7 a.m. 금요일 생방송으로 또 우리 만나 뵙길 희망하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6497. Queen Bohemian Rhapsody 오랜만에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This has been Summer Le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